0: 토교탄 부제 커섭 태가를 줘봐 레규릉에서 줄루 덥대로 땅어서지 망변 교주카 님이 된주 투비시 장전 처음엔 주 갱송 협조 되는 기주린 당 지부 니베 수지 미말 기베 도진 시 당 지부 적대 지비 최식신에 강총 기 면주 갱주 망기 체도 시비 등주 차다 대유 등주 기 최준라 되네 난초 당윤 기 동린 련의 규지 체디 주루 덥대로 당 유치 숨어시 지부 지니 카송 이모탄 당윤 지니 다자이 냠디기 택바 콜도 레마니 게르기 레니 텐순 체베 파라 종 태도 레군수 담바 퇴니타 은튼 쯔베 돕치 땅 지부타 레보시 땅윤 카지 퇴유 종 등유 시주 심주 칸키 레지바 홍은 코니 대체시기 공키 고치디 주베 벼규바 겐접 기능도 심주 리깁 지베 벼규바 겐접 기능도 심주 행가 주주라 꾸디 당시 마디 쇼게베 베규 람부르 갸르투 쵸베 시바 소티 켄디엔 시중키 차다 되베 사르지 리제라 튜럽 사바라 외동 세르시 사르지 닝토 미르네 미르 파라 쵸베 토바레 종 등유 시추 심주 칸키 등주 추 추전 쉔바 허원 카예 튜럽 사바라 시진핑 키 등주 공바 라린 따르웨 터두니 세나 쳬브시기 메신타 삼르 메신 슝루 키 메신 제웨 메신 제치르 타니 Chepsiki tesim dedo dono tan, rangdo ki chajula gyo chaju ti yin xie sumashi. Ta parto, zhong teto li gong ki, tuyoka sumbara, dobji dang jibu nige ngabju yi chen suyo tan, tuyoka nipe lekbu xi dang yun nga dang gubju kogu dang yu. Xi Jinping ki dengzu gongbe chetun wo, zhong teto li gong ki bedun li gong junju lo gudi timne, li gong ki bedun dewa tan, jibu yi dobji xi yungdab chiba. 당윤기 레고시 용리 체바 체기 넘버 3부시 춤네 등주기 레자티 피게 동주로 샴디 쇼와타 망소로 샴디 쇼에 주용기 레자라 규르신 휴시
1: 랑윤정기 류제 전처 급주시부타 미리키 수균 류제 전처 급주베토 추게타 볼류리타 미리키 류제 개부겐지 쇼시 피쇼 도거서 수균키 켄데 남차 리메 체디 진도 체비 쪽제 하장 퇴비 샹나티 워키 선주세로나 지세 접게 닌키 공모 베게 키타도 고츠부타 뷰미키 쉔타 속중타 기베 쉔타 속중키 밍압주 예베게 덴도키 앙탕보 쩨린 치베 남탄시 타도가 지수 체디에 탈 하사타 허게 팀루가라 카서서 뷰미타 기베 쉔니 속중키 앙탕부터부타 닌즈타 롭스 켜곤키 팀루가라 카서서 뷰미타 기베 탈메 속중키 앙탕부터 비프리 뷰미키 탈메 속중키 베게 덴도나 앙탕부터 겐 리元明키 테린 앙탕부터바 하장가부초 리콘타 제티바 루미용제라 투치슈균시송프리 지체주군인킹아조 차르보르 척중가베 젠도 초부체부타 기베 캐캐 젠도 나슈켄 참드 튐루카기 두차 니타 레워터네 롭스 캐곤키 튐루카 팜니 단웨 타두나츠프리 뷰미키 캐캐타 차야 냠티 차야 기베 차갸제 리고 젠도키 각제 투슬레브타 젠슈부체 랑뉴 강유 드네 앙탕부 존네 치시유 닝제 튐루카 기루미 멍진타 리쉐민키 테링 아주 젠도나 좀제 상무토바 하장갑쇼 디지기 젠도나 모투베 준 휘미 차균이 시송프리 미솜제 란초 볼레 젠도야 지치 주구니엔 웨스고츠부타 젠도 초부체브게 혀가 루가 예 도찬 중니타 주토네 시지 루카 팜니 당타 닝제 루가 예 도찬 주초타 구토네 나주 루카 팜니 당와 참드 루가 예 도찬 중니타 예그 토네 롭스 콩도 키 루가 팜니 당제 나주 팀 루카 예 루미 리슈션 키 젠도나 니부캉유 드네 좀제 상부토부 체균이 시송프리 수균기 미리 류제 젠도 고츠부타 지세 접견인기 치조 미리 키 류제타 개비 겐제니 죽죽티 미리 키 류제타도나 서구탄 총기 카키 튐루가키 과세타 비왕서 수균 샤주 젠도 체비게 시제 튐루카라 차가 앙탕부터부타 허가타 닝체 앙니부타 숨부터비프리 개비 겐제 젠도나 나주루카라 차가 앙탕부터부타 타세 수남터친타 나주 지시왕게라 게르케 차가 앙탕부터비프리 미리 류제키 차가 앙탕부터겐 제약키 차가 앙탕부터총외 하장갑총 다디 정영키 서구탄 총기카키 미리키 류제 순시응원발체 마세 미리키 링내 윤진야구 체유 레치 무투 윤형차 윤인시 송프리 개비겐제키 차가 앙탕부터겐 지시왕게키
2: Terence na hyaka yinata, an tangbu to, gavatsar yakuchak yana. Li chin yinata.

0: 저지 단데 디리샬 나조 카큐르 요체 카큐 추체 카큐 추체 쉬는 거 나조 단데 디리샬 갸게 쉬는 방향지 방향지스는 야 나조 단데 디리 카큐 요체 쉬요라 양 방향 반지 어디 가세 단데 거는 좀 말아지요리야 텔레 말아지 단데 디 가세 디랑 거는 좀 추고 그 말아다 냠도 월이야 디좀 뭐디야 가세리라 전부 줘요리 다디 카니요리기나 직디 응나서 탄데 디르샤 로기 그래도 계속은 덴지스 이제 응교직다야 응나서 눔기 슝노 응교 줄리방스시 진짜 칸이요리기라
1: 로로리생기라
0: 다시 단에 탄데 갸차 겨주듯이 망차시단다 로기 디르샤 눔기디 뇽는 뇽신샤 당동마 단다 응나서 망차시 탄다 눔거발 되네 그래클리 탄다 망차시 로선자 아니지 대좀 다르다 대신 거나 좋다 주기리야 교령 붙이 레바 자신은 아니야 고 돌아줘야지 다 대신이 당하나 좀 추출수와 가주여체 가주여체에서는 한다 방향 반유스대야 개개수는 이별 디나로데 추출수와 모두 격제다 야면지 로그도 아니 경통하면 추출하는 동야지 디나로네 기능 단데 디시통 그리 좀 다지 치규론 교시.
1: 나 리세.
0: 나롤 고고치 디나롤이야. 이 ABCD 에이젠 교주리.
1: 오 유바기라.
0: 야디 나저 카규 디디샤. 주제기.
1: 나 리세.
0: 아 디신이야. 다지치 나롤이야. 피스. 디디엔 교시는 대양 카규 요책지르샤.
1: 오 유바기.
0: 간장 줄리스리.
1: 리세.
0: 어디 도한체 양지 요책지 지부차. 아니지 참참냐 지부차 참양우차 근데 쟤는 그 내다르시 배차는 디쇼라 로우 가스다 튠점 딘제 버루리아 추주보다 디싱 야지 디름디 숙첨보 다르다 근데는 아니 어디 로디 돈 그리
1: 아 리스레세 롱나 좀그 다 추망 보기리아 블랑코 레베스라 체제기라 넘그 다 그교기 카이구야 조마르베
0: 제 카규
1: 주체 어디 지부 차 지도 좀 봐워 디 내다 안제 임지르벨
0: 제라 아 디싱 야 딘제지 요래 단다 네즈 다 배샤지는 길란즈 단데 랑가지 도올이야 다 마톤베 또 당달로 도저 첨보 티싱기야 광동스 다 랑가 독센젤이야 지 티름 답제 안 다가라리야 지경 디데 통하심도 다 디는 견주 여바 차시나 견주 쉬는 것도 다 보신로 보신디 여바 차시나 아니 먼저 다가샤젠 건나서 디드라야리 견주도 좋아요.
1: 리세.
0: 그도 둘이서 다음은 침체.
1: 노스.
0: 노스 먼저 다가샤 답사다 디겔 다가샤는지 가와시 겸는지.
1: 아니 견주디.
0: 어. 리세. 견주디 좋으래.
1: 리세.
0: 티싱기 딘데르샤 인기나 견주 매마 차시는 기나는 저 단데 딘데 니주 딘데 도면은 다른 보다 안데 레바 차시는 지 양보를 샤 지우를 샤 거의 경우도 레바 차시는.
1: 응.
0: 답답시 단제 양모르 소사디 제우랄.
1: 어 좋아.
0: 디나로네 답배차 놓고 잘라지면 갑자기 규리야 방사시랄 이 지부차제 갑야 유바차나나 클리제 단제 좋아도 단연지 갑야 맵지 호보리아 직 다음도 카타게 겸모도 배설다 이제 있는 아니 어디 주의제 주교사 다디야 코르마다 이제 있는 거 나서 단데 디시도 말할 가족이 겸모도 자 니가 잡으지르샤
1: 어 레슬레스 로기라 타는 거 나서 다 지주계의 쉐빈 타는 게랑 뭐 주나의 방향 지수 뭐 말하기라 그 교육이 추고디 다 도스민토네 문진 차바차샤비네 나서 테가다 블랑코르기 가족 춘진 치아기
0: 요즘들이지랑이라. 고터제 단데 죽지 개배하시 매벨
1: 그러나
0: 진짜 요 말을 다디야 코로교기 매베 긴기 답배샤는 네주다지 토라치 마샤는 로교 매베차로로 로교 매베차는 나주 단데 다 통서다 랑가 코르반 숙침보면은 정말 소사다 안들려 단세 신의 저기
1: 어 타정구 매비인
0: 줄 봐요 타정구다 코르반 숙침보 딱바르도 뭐제 다 격세 숙침보 배샤시는 다 육주실름다 근데 다 직 타정구 유나 딕스 깔에 가부치기 디나로레 코카레스는 너 좋던데 격디 요마로
1: 너 좋아한 게라
0: 인격의 신의 줄리 디맨 メザンにちったかきゅだんでにんがちゃうとよ。せしれせれせ。で、ディナロネ、たまちょうでからしゃずな。ロッキョメベ、カンジラタンド、カルタキベスメベ。おいばら。ディダ、ティシンタンダンなんぞ、ディナロレタンでディシュレ。チュヌムチ。うんうん。ジュリオ、ロッキョヌムチ。せれせれせ。で、ケシペシャシナタチッタプチェ。トン、タウォーニングなぞ、タンでティチュムネ。
1: 눔단데
0: 눔유유브리 제비는
2: 我真的是这样了。 랑코르키 룰라라 쥬슈르와 쥬탑킨투라
3: 디니에 키랑키 랑코르키 농타 로라 춘중치다네 콜로르 십시치단서 랑코르 동급기 균시태 켄도 강릭 영토
2: 타다 키랑키 센신비에 리젠디니
3: 딤주 테테 레첸게 낭세 레첸 랑코르 닥종 시피니
2: 렌게 레첸나 슈규로 그스슈
0: 老人家啦，你参加那组，嗯，他的科学给出国的，大公其他天里啊，给啷个那组能够考虑人家穿的，嗯，冷库单呀，单单空气冷不冷个啦？我听这空气你别是咱这个样的，科学给出国的，跟小样的这里啊，地域哪了？到底地区有哩了？这话有哩，别相信那天气是啥，给啷个那组，到底么子下辈不如的，他当前用的是他下节，嗯，科学。
1: 但是科学出现的白下生的被科学学习的下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的科学学生
0: Oh, listen. 다들 내주 전부 라면장 연 내주 지 말라야 제대로 살래.
1: 나 레레세. 딱
0: 배차하시는 게 난조 단데 도리제 단제 침에 차시는 양고 쏘다. 간지 돌래 잡아유자. 단조 소소잠 많이 봐. 지 겪고 단지도 양 갑자 쇼지 다 파조랑 가간 친 이제 내주 축전부 라야 년거 요라. 디선장이야. 카르타 기업다. 내 겸모도도는 인지미지 그나즈 모두 트위니티. 네. 디시도 있는 게라노 스데 디나로리아 단다 어 추주야 콘도 디시 디시엠선 계시 추주보다 근데 있는 아 양디 어 지 제다 근데 지금도 디 디시 게라노 저 단다 추디게 야 장세제야리 어
1: 레세
0: 마고제 단다는 부 장마시 겹제 금제 안에 대야 단다 디시토리아 방쇼시스 되게 쉬우나 그게는 잠마 개벽 식디쇼리 제진은 도리아치 대도면 교육 모친 장도 단다 변화로는 감시 첨부로 알 추주 포체 자리한 직자 간리아 단다 지다 되면 남산 이야기하면 디한 직 님의 정은 이슈 신사수는 야마 개벽 된데 스토르고도 야마 개벽 돌세다 난조 단다 디샤 로고 튠점 개개주는 단다 차도 호시로 알 튠점다 튠점고 버루데야 디 돌사수는 아니
1: 那是人说过一样没觉得你开始说那来来是来是来他的给那个孙杨给一样没给那个那么久嘛为了给他去呀去我的呃呀咱们大哥女别是来这边准备给了嗯咱们大哥女别嘛的他那说老古天真老古那老了呀他的地学了给了那说的那老了可怕了现在有的这个人呀也给我们呀他这个你在心上说呀可也的老的没都不接接啊来来是来是来
0: 갑자기
1: 这个是差头是吧第一天正不如了呀确定这种那就过咱们水产的引进不及要么改变的防守器是的第一段呢你可以要么改变去修修了那类似的了就真的他的那是继续跟你学的防守器送这玩意了那里我第一把就是那能够冲着混在前的其他卡子起那个嗯我们给你去不如了啊这个是这个
4: 那老了鸡蛋呢他的六七七没得几个人嗯哦类似类似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老了
3: 价堂也热居上了点点卓兰夏冬永望求救给您切地点价堂点别追续扩有几推梦托对鬼

0: 那了，来前去，他这个方场，来我有估计，出个什么？你出出趟，来我有估计，出个金额短短过年，肯用就将我这里才拿了，小能够个使用了。老跟他的啦，你没听那个那错，啊，两块大跟他给谢谢，谁知道那使用了？那
1: 是。
0: 老他去。
1: 今天，今天那做他那开去出现的，开去出现的呀，他那，落的，农是看你多少了？
0: 落着完了，
1: 他那落的那样。 落的那老里人提出来的了，匈奴去，落匈奴，他的今年说今年也马拉春秋学的，提到我那做他的，科举出现不如了呀，忙些是他的，说的，说的说都推给学的，伢提那老里用些钱，那是你肯定不如了呀，第二个，过一个了的，
0: 哦，来来，
1: 他提那我那做么，说说么子女儿那老里他的这捷报。
0: 就是了，路虎捷豹系列。对，就那样奥迪有的，嗯，第二不如了，吉拉的有的。
1: 嗯，那吉达的。
0: 咯咯。
1: 他第一那样，我那说样，嗯，叔叔，他叔叔，他爹的，可以出现的，那老吉达也没好过算。嗯。他，其他那么多年都在那，都是当过那吉达的老人，给这些，他吉这个先不是过了。喏，
0: 这吧。
1: 现在，那你第一进吉达，我那说，这里吃几年过不如呢？伢的吉达的年纪久了。
0: 那你给他切呀，那是晓得了。
1: 哦，
0: 类似类似。给他
1: 的，
0: 他别啥子呢？这里吃给他过不如，马上你养个那种，我得人个差不多。嗯，类似类似。给他的，他钱叫啷个去连着忙不多了。哦，类似类似。他钱叫切，他就出钱的。嗯嗯。他就要切的，伢的胸脑没不切切，啷个连的是他啷个连的差不多了。
1: 可怜呀，他那个开口给出个的呀，给他的弄起他老气，送不是完了给他。
0: 那的。
1: 他
0: 弄的也把钱挣的给伢个孙孙的。
1: 嗯，几句跟你说的主力有老了，那他的老的呀，他几大学的是能给啷个那做老给的呀，弄现在没么多办了。
0: 嗯，老的那老了，他的地学的了，可就出现那老了弄的要的。
1: 嗯，
0: 出现那老弄的，但嗯弄的他肯定老可能老了呀，最多那老了呀，他的可就给别个弄个说些地学的，他个在行上忙过要嘛的，他的老的呢。
1: 看你的，今年说到说可多都是直线距离，他那个那做胸脑的，可就出现的。
0: 嗯，类似。
1: 他可都是那方向机助力电机是了。哦，是吧？过年你们都说到说都是一样直线距离。
0: 类似。
1: 提醒一样，这个他的底下，过年你不如了呀，其他有的。
0: 啊，类似。
1: 皮带是软了，有收音就是了，他那个那做。 这个马拉克些的，俺弟给他应该学了。我弟他这个去干的。
0: 嗯，类似。
1: 先生，今天的事情，像伊拉那做，学习了呀，他那这嗯，除了这些蒙学习，他别啥子呢？嗯，那么久呢，他那这看到了么子，主要的，他这别就当个那老了呀，他。
0: 嗯嗯。
1: 马拉的，他那是那农工的，可主要这些，出现当然是没有。
0: 哦，是吧？
1: 他这当年当年有马拉了，他的马当呀，跟前伢弟的些，那是的那老了呀，他的。 嗯，这个是发电机似的，
0: 哦，是吧？
1: 那做绿色，嗯嗯，绿色，那的出现效率，绿色出现的那老人，那做那的都是嗯，山谷的，那老边吃脏了老古的。
0: 哦，类似。
1: 他第一呢，出现当的前面呢，也过七里小样，人家先不说。提醒个，他家学习啷个样，初级了呀，这个来不当的呢，他初学全部给了呀，这前面呢，两个那做引进进。
0: 提前给，
1: 他的绿色出现什么了？提前老了呀，他的不给些，咱们是干。
0: 嗯嗯。
1: 那样，我讲的给那那学那些，哎，他的也没给别些明白了。
0: 哦，是吧？
1: 提前去，
0: 嗯嗯。
1: 第几多？第三门我说的了。
0: 啊，那类似。
1: 他其实第初级，第初拉前面那他那做绿色的出来前面那，
0: 嗯嗯。
1: 那这样，初级那老呢，他的第十多个了。
0: 那做他的
1: 老窄是吧？老窄，他的大气，嗯，大气东西。老窄，大的看来是那地里，嗯，东部，天天是东部的，三不起。啊，
0: 那是。
1: 啊，三不的，说不得，大个那东部的，那做他的，这个是那电瓶是，
0: 嗯嗯，
1: 出不起些，东大天大应该是吧？好的，都是这个了，从这里。
0: 嗯，
1: 他第一呢，那做他年生呢，他鸡蛋呢，这里西南老一呢。 当前前面的讲起怎么的？
0: 嗯，类似。
1: 他开车，他妈那的，这个车上了，别就当下来了，弄到要嘛的。
0: 咯咯。
1: 他这里西亚这当年给他说呢，那这样。 그걸로 인짐지 단다 개막해야다 인제지디 답시 전문주 야 우주제 단제 용도 이랑가 제가 내야다 디싱기 야 디치 아닌 거래 동거 개배하다 인제 년거 차별이
0: 그
1: 가래스는 그 노베지 쇼 로지 조차서는 아니 로시를 로 마시마 차시는데 가가 누보다 강가 자꾸 차별이
0: 년거
1: 차별이
0: 어 레슬레스라 런탄데 대야 통화 주변에 런코 규롱 마담 체제비야 샤셔도 토갸 지 당고 케베스란데 치도 선바 아니 참리기라 디메 페이지 맵 체제 고호르 체모 토양 내준제 용도 관리라 어 디메 세안 체비 있는데 로조 브리세 스드웬니 디다탄데 게라 로사 트위제디 바라기 네트르벨
1: 드니 자와야 말이라 안데 겔란즈 안데 로조 브리세 쇼마레 안데 디밀리아 록세 직다 모자 록세 쇼리 이네군이 지중 로아리 다 베샤 베샤 샤브네 겔란즈 안데 디미나 로 록세 쇼마레 야 과체토 마리 야 모제나 로 록세 쇼마네 야 과체토 마리
0: 다
1: 드니니 나 어 드니니 나 딜샬 계시 디미 록세디 조이나 나스 망샤 디미 냄새가 내야 디슈릴 어 근데 록 좀 지니 춘주시
0: 도도라
1: 디 계시 좀 지금도는 디미 록세 조이를 다 디 매마 차시는 하나 중요 어 모델 록세 조이미 당시는 단대 기라는 주 어 최저인 교수 알 모델단다 갑자기 디 요체 유스
0: 듄데
1: 디 기대야 디셔리 좀 슬로우 마음지
0: 리스
1: 나 주단다 디미 간에 내면 내면내려야 디시 모다 직직 고열에 발톡 주신 그는 로드 좀 지리 디 아무 제 로제 유미 직디시리
0: 아 레다 치르
1: 말기라 디싱기 나 주다 배샤시나 모제 로제 좁다 예면에 디미 로제 좁는 야 디미 간데 나 주단다 고제야 간다
0: 그
1: 야면은 그 록제 쇼리 록제 디 뉴비쇼 야면은 나서 한다 로사지 메베 로양 사야지 디야고 사토고 말이야.
0: 넌레세.
1: 디나로나 단단나 저 록제 간리야 직딘데 쇼리나. 록제 간데야 단다. 미일의 총지. 다 로사야 근데도 직 너버지 근데 뒤에도 다야 출시 도시야와 제야쇼리.
0: 넌레세.
1: 출시야와 제야디 단로나 단단나 저 디수데야 양 개유 티쇼리. 출시 배차시는 까브르도는 카레미. 드네 양 정구르스지도 카레미 나고차도는 카레미 디수데 티요리.
0: 다
1: 단데 디르샤 까브스르스도 차도는 야 록제 교부. 야 사마도 베 디르샤. 디수데 양 정구쇼리. 정구스 도면에 아니 그 양지 제시 딱다 대베스르샤. 드네 양 딘데 나고쇼리. 나고차면 추디 저보다 록제데 너베 냠베 디리.
0: 다.
1: 어?
0: 아, 네네.
1: 그토나 미게 통야요리. 딘산한테 록제 망샤티 수대 어딘데 쇼리.
0: 어, 네세. 빈차잖아. 로바모토베스란데 체제탄데 줄로네. 모르게단 지제 딘데 스탄게 길라 소야난데 로다 로 투야시메 베길라.
1: 어.
0: 어, 어디 다딘 로그 와길라. 어디 체베체 다 단토베스라 체비나. 아니 피게 레니엘이야 냠수 체사야 게베스 체비는 콘조비네. 록제기 컨트롤레다. 갸체찬 로그 베길라.
1: 어.
0: 갸체디게 제시아 세야르. 근데 송도인 탄데 길라게 소야게 추시가브디다 정구디 네 나부디 오디 차시음에 저베기라
1: 대차시르라 땅 나주야 칠레 소스란 침나 양커도 디셔리 록젤 야 디시아 셔리
0: 근데
1: 그 간데 따톰다다 텐다가네 겹쟁이야 고야 두시 셔리 록젤이 네베숙 칠레데도 갸자가서 데도 두스타야 셔리
0: 나레세 갸자 가서 지슬레스 인기라 지렘 브벨라
1: 제단에 갸자 마십 주사사스 나주 제네 야오르
0: 나레세
1: 로 탄데 네베다 디게 껴르껴르껴르 망샤시 갸지 죽주스네 제네 잡으시리
0: 노 레레
1: 다 가지 한 두리제 갸지 십주스레 차순지리
0: 노 레스레세 갸지 십주인들레 주고 인지 제고니라 치르바기라
1: 노 노 다시 나냐도 말레 답배샤나 뭐 넘규 뭐지 샤샤지 님이 듄제 능다면은 어느 지단에 님이 니스네 야지 로조디리
0: 노 레세
1: 다나 좀 뭐지 샤샤디잖아 야 로조야 쉬마레
0: 호실
1: 딜레야 직 샤샤서 로조이 사지 딜레 말레 샤샤 내래 양코이나 로리아탄데 디쇼리 아주 미다차리 갸게 쉬는 쇼 쇼면 상태시리
0: 다
1: 과게 수 샤샤라
0: 그 베니스
1: 어 니스티브 참 그 나로디게 니스티브 실로디게 니스티브 말에 양로도 슬레제 샤샤라 다 베샤는 나 뭐제 티드발이야 더르디트다 야면지 골드 숙침 템나 게게 구이발 그 로디 베르게베다 엔딜
0: 어 레스
1: 제가 나 록제는 로로 체크치 두스탄 쇼리 계속 중니 실롤
0: 어 레스
1: 뭐라야 네 주의미던데
0: 레스 레스 이거 로터치
1: 네 디지털 샤키나 어 나 선데 테페센 록제 조지 충분다 충 로도 계시면
0: 어 유발
1: 더 디나로네 네 주 망부스 탄다 간다도 선나 나 디지털 눔다 로 냠시 챙겨체 드네 로 뭐지 시발 드니 니가 나 선데 눔 뭐자야 로도 겸도 어 군이 근데 숙제 올라가서 다 근데 님은 그 주는 뭐 총은다 총은 봐주 노래 게임은 능다 아마 지리 쇼 말이세요. 뭐 쳐야다 쳐. 근데 뭐 쳐야 되는 근데 선데 디르바 록제 되니 쳇시 왜간 야 도리.
0: 레세.
1: 근데 뭐 총은 되나 중니 왜간리. 아, 네
0: 레세.
1: 다디 단단은 저 로다 눔냠도 제 양로 갑잔디 다 모두 총에 숙제다 직벌했음 동의 척도도 이도면은 로가를
0: 아 레레스
1: 다 로다 눈염도디다 단데 로 모두디 로 숙제에 관한 강배 로 숙다 자리 그래도 디시시
0: 나
1: 로구다 디신기
0: 시두그로 배기
1: 어 도스디에 세리단 시리
0: 어 레스
1: 다 디인지 미지 눈제 학바도 관한서 다 대개지 이야기하면 록슈시요 말이야. 록슈디 중니다 중니. 뭐지? 니스접시다 니스접시도 내야오래.
0: 나 레세.
1: 나.
0: 단데 계란 소야 니스접시 우위럽다 중니 우위선 저반기라.
1: 어
0: 된소 안주 넘겨다야 제바차선 계란 록제다가 치자르벨.
1: 어 질. 뭐지? 단은 저 초배 나롤 비주다야 뭐지? 총. 다.
0: 결코 저반.
1: 제 결코 딘데네 속지 단 충이 되면
0: 어 유발
1: 그것도 쉬우는 단다 디르샬 앙장 추신 건 뭐지
0: 어 유발이라
1: 남고 추시시 딘데 든주 망자 단다 디리 중니리
0: 중니위들이
1: 딘데 딜레하 쳇 단다 세브 주발
0: 어
1: 세브 앙장 세브디네 망자 뉴스시리
0: 아 네세
1: 로다 눔디네 야군이 쇼로 가리
0: 네세
1: 로
0: langkhor tishu chebe gyure na lo lya lu bu thob kya lya da de ba mi message sa che tinde lya ke se le ve sa chebe ina yang an nan zo kinde lo re langa so lya da mo jes ran de ka je ku jinga de lo sti ke ro che slag bur wal wa tu tu yang in chi de le yisab che kwa jir ba so sta chung be
1: som
0: langkhor chi sin sin ya ke lang pen zu ni jo lo langkhor le ti ching me ro re la
1: Lari, tsuju di shiri, nganzo lo maa da lokshu gyo di kardu ziri dan shiri.
0: No, lisi.
1: Adi lo murda da tanda, lo num murda shen gyo shi wal,
0: gyo
1: shi wun hundun da dendu shir al. Tuni nik da danga nazu nam yu becho tanya murda, nungu murda liya lo du wun na lo le mangu shi ziri dan shiri.
0: Oh, lisi.
1: Kardu tako lo gu gyo chi, kardu lo da shuk chambu le bra al.
0: Nani
1: kunzu be maa kyo besu, ziri lam zan dan shiri.
0: Lisi.
1: Tak kungge boru liya ne zu dinja mangu do.
0: Oh, lesi, lesi. Nang zu yinji di ten liya yinji yisi chogwa chi.
1: La re.
0: Chibang gila la la lesi to jen na la.
2: Tersil gyoji chung rung. Lampar nye tu kang chung ya.
3: Dimju teje le zen di. Kege gyurmi lam chwa yin.
2: Tariki sensi madini pencho lungchen nyenchen de khu phege lungchen ki jimju teje sibe nesas
4: na baba
2: oh na ga ma
4: ta nam si chuo ru qin za zi xin de zo mo si si cha yong ge
2: le xia le xia
4: na baba ngi ni ji li na le cham cha ji che zhen ye xia bu ji 정과두게
2: 닥다리 소링에 모타눔질루
4: 모타당고 마리 역자처럼이 팅사 모자만 배가라 샤삭하고지도 퇴미눔 촤라리 아 유쇼 딜레 나앙바범이 지주랑고 대제죠
2: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참에 개고 용지다
4: 그러봐
2: 지주랑고 나라 망스 대비는 숭릉대 양세세 참응의 승비
4: 그러와
2: 마세 고유의 박소수야 뉴시라 조사
4: 그러와
2: 나가 아마
4: 창보시에나
2: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4: 야구 크지
2: 다체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조
4: 조조 지주 랑고 대제조 알레고 아나 바바
2: 야 나 아마 계속
4: 견근 정부디 집체.
2: 어.
4: 데니스.
2: 니스메.
4: 다죠. 다죠.
2: 다죠죠.
5: 집에 쿠유 쿠양부탕 쿠유랑 바로 저 첨부미 위치 장면 지고 남망장 숭례야부유

0: 탄더니 비징키 추즈 주버다 다시
1: 니카르니 대종 룽치 년칭 예궁 대개 룽치이
2: 점종탕 룽친 대
3: 점종탕 룽친 대발
2: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스블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대카르총
4: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떼모디 생캔 초보 행계추 녜왕 기베 스스뷰
2: 점종탕 룽친 대발
4: 점종탕 룽친 대발
5: 자산템베 센트럴 팅게 공감상 팅디 벽에 롱친기 리센키 난도 도카르십 중치리원계 기잠바다 참바 겐젠다네 슈타나시 편중미마 비준캉네 비준낭웨 벽이 너슈진도 기념케 불도 퇴베 점중 정문이기 야케 슈누 담이기 뜸규 제바티 편논네 탄디 벽에 롱친기 개주당 튐바라 좀지 원삼당자 양튼 슈규인베 세나 유슈 생헤링기 Pyoki nashu jindu ki nyamke burdu tuyobe zimru rinmunye ki chayshi ginba, shunu dami ki tamgyu jibate zomba po dokar shibchung cirin wangye ni, jilu chikton chukye gubju khobdun lor, chang tiglun tu, yib ngawa tsangyan batang yum tangchunye ki ses kuchung batang. Gonglu chu ne jubshi para pyoki yikzi nyanga tang jibar jang nangshi. Gonglu chunga ne, menchur lingdu lochin damashiri chungdu nyanga liu sumda, ziki goro,
6: 一日那座，战斗杨杰美日暮永座，叠球儿，宁美去路接了罗松江南河市。多格尔协中七零万杰旗，杰布哈桑给革命，说不全格的，大连那么古镇顿巴街上压错，明王破了我孙那么多街，王角美那么街街旗革，我七日西格子总兵的，将子铁骨总给总兵，平山内西雄给冲口儿，这边高原街旗，给西永沃的。 학벌도 콩키 갈륜 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싱 장남 갈륜 도업주 제바 잠 춥지기 칠로띠 제로 책동 등게 주주 리손으로 공부하자 보시 도가르 협중 7인 완전히 두렵적게 배 표기 뿐지 교회 최나 년자 신도 치외 좀리 개전식인바다 콩키 명왕 도업주다 신우 담이기 뜸규 산계기 중접깨니 현자를 야카르게당 표기니 현자기 Nyerkyu dachu sechi gali chengwa riba shiba suwa zamna yuechik. Tegungi chwe ne, shunu dami ki tamgyu tang, miwa tokju nini gigab china tu gacha tang shokin shindu chenpu yubashi. Shunu dami ki tamgyu jiba tini, dogar shib chung cilin wangye ki gu shunu tuisu jagzi chibu zongki zongpyo nangrin u zamne, ju dogar zhashi rabdian tu zogbar nangshin. Nyanjib tsekchor ki lamne shebe tamgyu rinmu tini, Pyo miri ki zogla gyamso chenpyo nang ki wadong chowe jenor ki chay shikri. Damgyu te nang, zomba pyo sunyam tenpe dambi mangbo kyo ne mi su nye ta yu ki zanjong. Sambe charko suwa nemang pyo sum chokba ngun sum shin chi yu pa ma se. Cek jor ta ngun ju nam jay te ngan jib ta ko tuyo sabba. Na wu pyo ki da jor pyo sum chokbo mang ta jay pa jay ki zom yi te loba po tsu yi wan chwa tu pa chungwa ma se. 좀치티 민나 편주 랭묘당 유기 전종 저와 튕기 강식러 진배 따와서 책지에 영향하게 도안이 치바다 저의 규림다 숭예도 꾀배 민의 삼루동취소 책루 도와 지유배 제루 빼매 좀루기 남바당 댐바 뜸규티 랑주 표숨 척배 류러 갱크 상부 제바당 자월 뜸규기 소띠 좀바보니키 제참멀류바 Nyanga melong ki shung tsemar jokpa tsumata. Gepche gokur shikdi, tsikang mengnyu jiri jebe to, jeche tuyantang tsambi gen namkyang, nyamsi ki jene, ngunbar tsumbar zela. Tsikje nam, tsikang rintung jiri denyang, tsikbar jatsung ki, tsikang shirir debaji zine gen de, dunbe nyanga ki zawe suyun torne. Tsikang mengnyu jiri ki gen nam, nyamsi ki kiyubati. Nyanga me lo me shung tuyong ki jugu yangbar kurbe liki puyubashi.
7: Shamla lingye ne dogar shibchung cirin wangye ki zambata. Chamba gen zen la ki shuta nanshin,
6: Pinchon Mima Pichun Kang and Pichun Nangwe, Purki, National Ringluki, Zumchu Ringuniki Chesi Imba, Shinu Tamiki, Demiki Chiba, Pinone Tande, Puget Long Kinki, Gertrudan Timber, Zumji Wen Samdan, Jani Yangti Shibati, Liu Jebat Serona. Tila Shuni, Yang Suwa. Lotang Natsu, Tianji Gay Kurbe, Yerchi Nime Lotu, Dogju Tse, Rinchin Zibe, Dodang Mindembe.

0: 그랑 채널 가르쇼 위나
1: 메마 오두이레
0: 노노 갸츠 숭산에 지베라
1: 라이레
0: 노노 그랑리 제나 쇼난제 너 체지 수베 칸드라게 다나베 총부 김제 셰디 소에 피니이나
1: 숭셰디 당도 니에 분이 리제 쪼쪼나게 게양지 솔라타 게 다워드실라 쪼나웨 에 총미 용다나 나르 부예 이라
0: 노노
1: 타그베 링니 디 리테 상쿠티레 마테르 쥬 링구스톤라
0: 추자
1: 르시 디네 디라 에 안도 공라 슈페 토포 에 디레 부예 이라 토포 찌루라라
0: 노노
1: 에 부예 이레 디네 템녀니 토페 토토 소나 토나라 소나웨 숨이 용다 강조 거지 링기 나로 냠슈낭 지여베 제 보모 간다르 샹스 상말 부예 이라
0: 니세 노노
1: 부예 이 디네 자도 슝샹 에 점주도의 통도를 수급해 두기 강사하게 능이 정말 부여 이 다이야기 공고를 그버는 제타자 두스만데 다 안다 노벨 넉주 노벨 야가들이 유티레 바진자 두스만데 된 건조 강가 긍지 이용해 대시민들 양의 양수 주의 인래
0: 네세
1: 나도지 디네 디레 카라 수급해 조구 원주라 랑고 등뒤 대자리 이스나로나 주의 인래
0: 응응
1: 나도지 게라 텐텐데 디인래 다야 티비
0: No, no, ni se.
1: La ta ji ke la ku shi na ge ye.
0: No, shi lin cha wo.
1: La si.
0: Ni yin kam sa?
2: Kam sa, ke ya ji su la.
0: No, kam sa. Su nam zhi xie zhi bei le?
2: Wo yin la.
0: No, no. Xie bai fu ni na.
2: Wo jia zhe ni yin la.
0: No, no, ni se. Ke la li zhi na shu nan jie yin na chi zhi xu bei. Kan zhu la ge da na bei chong bu kim zhi xie ya di su ya pi nian yin na.
2: ཁྱི ཕྱུསུམ ཚོགུ ཡོ ཏ་ཤིམེན་ དེ་ ཤུགིན་ལ
0: ཡེས ལོ ལོ
2: དེ་ ནང་ ཨ་ཇུ ལུང་ག ལུང་ཤུ པ་ལུང་ སལ་ ལུང་ཏི ཏོང་ ཛུ ཆུང་ ཆུང་ ཇི་ ཤི་ ཨ་རེ ཚང་མ་ མ་ནེ་ ཆེབ་དེ་ དེ་ ཡ་ཁན་ ཏོག་ ཚང་མ་ ཡ་ཚང་ དེ་ ཏོག་ ཆིམ་ཛ་ སུམ་ ཇུ ཙམ་ ཇི་ ཨ་རེ ཏོག་ ཤི་ ཏོམ་པེ ཨ་ཏི་ ཇིན་ དེ་ལ་ བྱ་ཡིན་ལ
0: ཡེས་
2: ཨ་ kya ji sala din de gi la
0: no no ni se sam gi sung se di ge yin ne kiran ge to zhe wen gan se ro na la
2: wo to che la shu den ja go la
0: no gu shu nan go
2: no la
0: no sen leng ge ni zhen an che ji shi be to zhe ru na ge sung se kan sum bu din ne xie men kan zhe lang ge dan nan bie chong bu kim zi xie bie sung se di ne xie bai ge zhe li zhen an shu nan ken ki long chi sen ro yin ne xie zhe sa ge ye su yi bie zhi zhong na lan tan zha dam sang ne yin bie su nam do bie la zhi zhe kang ma zo ne yin bie ge lu lan tan ge zhe shung san ne yin bie mi ma wen de la lo ge zhe ne yin bie su nam zhi xi la zhe ge yin ne sung se di zhu gu shu zhe yin ne ku nan zhe long chi sen ro tan gan ni lo ge chong bu chong bu tan jin ne yin ne long chi ge cha zhe tan bin chi 这里也不难说了。那八三年呢，俺就今年基地托尼呢，成名了。瀑布这些这边生的空间呢，小布的里康萨斯小布上的成就果皮萨，他就拿输赢了。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유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신님의 교화탕 탈수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슈터 쪽진 긍중토 동금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탄다니 비진키 추수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규루
2: 샘볼힌게 공감사 샴라 제체네 까망에 생규루 년춘 휴예 제제 주군인 킹아조 장교총 세슌 생규루 흉례 칸케 중화미리 지진초관 냠토 되티 지도点别 변총기리진사와좀시에别 제된조의 생규 점차선도 텐시부초네 장윤초 민지캉주니 로디아다 주코웨 피게 중재원 주노마세 제유례투미니 당케 촉신 좁제와 초츠 조 민지캉토 나지수 계급기 중루수리기 뷰루수리 네토 심주 딘시소 딘시게타 계급기 중루수리기 뷰루수리 딘에소 딘에 초주니 뷰루수리타 면제기 주비 면주타 천십 루브지 응원고 대주 표면 통지체 시직전기 까바림바 순배 비로 수리면 칸라 교내 비다 공비 조외 튼점라 립유지 응어주능시 제제 주비시타 주군이 아리 아리 강아디의 규제 류종 대가 루블링키 투민 초배미 니슈성이 랑종 소냠뇨 비리타 첨지 최고 배와 립유 대유인 초기 최고나 투민 초배 아지소 중화미리 직등 초배 도시 댄주 최배 주뉴 조퇴 점가타 포장 보달라 란디엔 조글라칸 편조 롭진 소수 따고 체범마세 랑중키 슈누타 냠토 리니에 베리 체범시 니듀 중국 왕균 규제 소비 표도 지변 첨지 첩균 탱탕부티 체범타 편조 뇨갈칸진키 칠레 갈디니 시림파라 첩균 체디 랑중키 미리카키 망초타 믹세 치바 시림키 레리카키 미나체라 리제키 가둔식 샴육시 타딘키 지변 첩균이 연용 왕균염소티 카데 표교레튠키 리니에 최고의 조의 채식시 주양샵조 예폭균시바 편종수 첩균 탱토마티 채바인시 미세 유세기 순수 강릉은유시 마르당참도 자디에 냠상시바 조된도 채비 참도 총기기 증숨 자디에 리니에 유세 퇴진 급중이바 제제 주군이 고초부시 고주제교토 중화미리 지균척비의 도시 댐부족규 조간체니 사지 링례타 뮤민 슈샤 링례 퇴레 피게체 초숨 냠지체니 가르티토 응바라 체유시 진다 개바라 매도토 제기 로리 총유바타 니듀 니지 총기의 매도 총기 총주카토 로직 퇴지기 중재도의 퇴지샤로 유바타 신게나 초강사라 로리기 남발리 미수용어동리 가위 중당 출신유시 지역수지 시진핑기 최대 대단례 등고기 개시케진 罗中堂拉达丁色前年基座永所面板的最古堂确定了通勤企业别那么什么准地地堂企业中国总队企业别读书安慰嫉妒之期中区面板推进各所中央车站部堂结合出电地堂五零企业面板里续期恩居前期永炸前有事记得解别在九个年年中区面板推进天古不一么堂 萨尔贵贝提林你个不确定地堂无论你写到切巴西呢你也都按咱们整个流动就怕了借用所连你面巴各主把车座我建议这股十年龙啊前就是别确定地堂新店别别给切巴西呢电给切别明在里拆给里主穷又不是接着就别你萨尔贵贝借个冲着大动机接去你写到切巴西呢你有留呢冲着大动前别从来给三万松中车就了兄弟姐妹团来萨尔贵贝借东就了让地切巴西 年段节目这批罗年他怕了借用冲着大动前边从来给三万人在女前边举行送别结束前送写不写的他去写不写接着就过年周去昂松边两座里边见证民宿铺的小龙从来开局三队出的口年偏东前不贴让夜了见证民宿铺的家头居居老在天高出心不穷啊存居不写接着就别年三个月别写到前边时呢 米吉布塘中央基座里屯部蒙西部街区泥土两只坨庄街塘重新地地区坨连年里局前年罗布金罗布顿把独居国体大都八成前提西局塘切得不热塘人不端年罗布金罗布顿把体外忙娃庄街塘重新地地区坨连续土局了各地当坨西林九九麻辣塘九九牛巴天热尖土九九了先点别地九了牛点切局用时三宝天街 天天刚忙的生就是年春学茶下面那么天天的母体第二个来过年估计前边里程先打三路
3: 地娃妈的给我素养米汤过穷呢提炼哈过鸡
4: 他就那么做应不应他说是以往给穿的样子的我是先把裤匠车啊卡拉的是就那么
5: 今年十几年了我让他拍面给面具给念不起来谁给面具就那么给面具面给
6: 你卡拉十月呢蘑菇帮呢过敏性子的蘑菇帮帐呢对不别给蘑菇帮帐
7: 明年给这点重要的建筑的呢谁当就那么的面上老
0: 蓝若地堂写着三句呢端头推了独堂你素面
3: 落到明白中看吃回行
0: 地堂蓝端提议点着子
3: 地堂蓝端
0: 地堂蓝端

0: Kengi, Machin Dua, Machin Dandalayan, Nanya Mampura Tongi, Adama Dans, Bojata Judan, the Zulayan, Naman Che Deore. And the Zotion is Majimbi, Nangazo, Sadan, Denda, Jumatubajan, Anest, Susuka, Lobuibatan, the Zula Tiji Nayongiore. Agenda de Zuimbi, Natsu, Gambaya, Naya Manta, Badan, the Jiji, Gambaga Nushi, the Sichirichi, and Nayongudu. And the Aunt Tansangazo, Gangahagurea, Amja Dangela, the Under Karene, Gangala Nagre.
1: Mm. Tetani, Mizigunor, Zachi Shuti Yila, Nam Yunganzu, Huygu, Jodi Shuti Yayi. Tetang Rangiladu Yudu, Nibardo, Daji Kangli Chiwi.
2: Tamjila Mutune can shed the Dirshala, Tanganzu, Tome, Tusu in a Zumla in the Neda Jomarbella, Zodi Kandishunal.
0: Nasaloso. Tatung de imbi, Nazagangala, di toma tang award, and jigta seje, Nazad in Jodo, Shichir Chir Dogio, Tayans and Tatumbuti, Tatung Nate, Toma Nound is a Mexicanita under Shichimbushu Yamari. And de imbi, Nazo, Gambing a donkey, Sinya Dante, so Janyam Cheva, Yana Gamba Dante, Jabo Chate in trouble.
2: Yes,
0: Ayana Gamba Shi and the Shu made your trouble under Anoachimatoya, Naza Dante Shuji Mari, and Kasila imbi, Nagunda under La Gamba Tanya Tabuji.
2: Yes,
0: Kambatangu Dande in Bina, Kambaya Tits, Tosa Javina, Stambatan de Zucalesian Toyotabo, and the Chigri, and Casilla Kambatan de la Sertilanguwa. And Tommy is a demadoya, Mexicanita under Sichimbo, Jinata under Sichimbo, the Amati, Junata under Savichi Marilla.
2: Less, Mjilla, Mjilla, so much as and kisses the room geneti, Tando Chick Pop's name, Doyaman, Jimunda, the Musun, Shukimbushira, Yomaris, and Warbala. Less, Mjilla, one of the single hangers to trill in a kiss in a granda, Nungun. Sorada tuzu jingbu chigang bu jibu yeb tan shu meb tan ni jang bu da sab zhang lang bu tin zhe ge ni zu da tuzu jingbu chi chung bu yin na ta kiran ge ding chu ma na ba yin ji min ji ben kan na lia tian nan ji zhe yu ge dak jian nan ya tang nan xin ge da ki si yin na zu zhong ge ne di ri du na zhe yu ge men ju de nan guo ya di ri duan am ji la
0: le
2: se le se am ji la ta zu zhong ge ne ti yin na ce qi chung xue ma de am ji la tin zhe di kan zhe ji lia de jie ya ye wo qi gu yu na le
0: a le se za zhong ge de yin bi ne wo li suo ba li tian wo di zhe ma de la long tan qi ba tan be ken tan ta当时这些人家出轨了
2: Ani
0: Tashi, she chebe in be, not only Tambagans in Dom Mapo, the Mammy the Underchangri, Nazo was the Dandugri. And she said the Underkitan you in Bena, and a Madland is among us to Temuji, a gun the Ted in your double, and a Satilan your double, and so Yongri. And this in the Anne Tansan Jisi Ranki, and a naked subchichung Yetanji Yori, the Tanjebe, and number two Shigua, and so then be in a Gamba, the Tantis, and Massa Dantisu, Massa Pabuce, and Mammy the Underchat de Jo.
2: Yes.
0: Yes. 이제 맞자 초 버용규아래 아 버용 점을 한번 이버샤
2: 네스
0: 아 렘바 삼베 템베나 캄바단데 아 짬부르 강라니 캄바단데 조 정용그래
2: 네스
0: 아 카실라 캄바긴 도단데 조 갈레 이제 나고 차야다고 야나 카실라 캄바긴라 토바단데 트윈제데 제그리 대제용데 점을 한번 잡아자고도가
2: 네스
0: 아 젠당아 조 캄바다 도들 쳔베나 캄바단데 라마 트윈그래 마 트윈제 세데데 점을 한번 가바제
2: 네스
0: 아마 트윈 트윈데 조 안에 세메 조 그리 템베나 한번 쭈발라 자고도 안데베 나다 당선 제치 랑기 간라 아네 강가 베추 당조기 아 네기 찹치 체총스네 자 렘바기 땅지르샤
2: 레스레스 엄질라 담질라 소마 차샤므네 저좀 네기 찹치 중디 컨데지 메다 고바 차샤나 다 디네레 남바다 마소네 줄이 예기 리스 제송고 르밤
0: 레스레스 엄질라 도 당진네 둘 둘라 예고도
2: 레스레스 엄질라 로 담질라 무튜네 근 쉐데 디르샤로 딱제 컨데스 체비나다 언은 주직 드링기 조든 조티네레 저좀 네기 딱주 고르 디르샤발로 네티나 딱제 컨데스 체제다 나즈디 리스제야 문진 치토고 유메지 소로나 슈군일
0: 아 라솔라소 아 공가 네타 당데 조 요조르라 네 조디엔베 능가 조 깜바기 잔나기 베달라 다시 제장 겐지 제고도 베달로 데 다시 제베 나 치그네 즈볼로 노고 마레 치그네 딱시기 데엔베나 아마 당데 자고 마라와 아탑 데보 요레 안데 딱시 제베 능가 조 나로게 짜게 나로게 짜게 체충당 아 짜게 나로라 타자 당당가 유메 당데 조 깜가 통용 그래 아 젠다 더동어 조 깜발라 파짜당데 조 요르바 파짜당 아니 다다 통조가 조 철로로 트윈데 조데면은 철로자리 디 나로로 영 다동자지 요레
2: 아 레스 레스
0: 잔나레비는 철로자당 농록자제지 자니 도가 당상시자지나 아 철로자딩 조 브르지 통용 그러바
2: 나로자디 통자지바 아
0: 대양양 비달럽다 다시지지 통용 그래
2: 안데
0: 딱시 제제 나자 젠다 단데 요메당 강가세부 통용 그래 된장데 딱시 조는 조데 비달라 다시 제데 게치시르샤 아 젠당가 조 카실라야 박바 단데 마접지 차도니 잡고 요래 차도니 잡고 단데 임비나 스보 강게 차제약 니바 간데 요메 아 카실라 차 단데 가제야 가니 도가 가디오 임비나 차제니 그 조스 보라야 디니바데 요래 아 니바데 간데 요메 아 카실라 샤지 단데 제고 요네 젠다게 침바당 케마단데 니바 제고야 안더샤
2: 네스레스 엄지라 레세 다 응원한 수트링게 주든 조티네레디 저좀네게 딱주고 틴데스론잔다 엄지라게레 콜리네레 당한 수직 저좀네디 컨데지라 스그메 당는 신기 저좀네디 규겐 컨데스체네 총구 유메다다 미 컨데칠 차샤빈 저좀기네디 포라와 타야 멘직 포마와 유메 탄도인 저좀기네다 타다 네네디 섭취로 침비 농원다 근데 쉬매 더도인은 저좀기 네티는 섭취민 침부터 주중 근데 쉬매다 예와 치다 소리는 세브스노나 소다 당는 신하는 저 당다 엄지라리아 근데 쉬비디 내래 당하는 저 딱제 근데 지래 된제다 야 저좀기 네디 이민 문제 나고레스 제직 쉬빈다 엄지라게레 조티나 자 출로 통교디 당하는 저 통고를 바라다 이 내래 뭐 통교 자디 차샤빈 비들럽라 소리야 된제다 민주 딱제 나고레스 제 송브르지 밤지라 레스레스 엄지라 다 무튼 엄지라 근데 쉬데디 샴질랑은 수직 저좀기 네디 인체는 다 팅산의 미망고 신제 동안 음질라 던도 견훈초에는 다 직강배디 간데 직자 장정원 부채우도 음질라 근데 참다 직저좀기 네디 인방외 진제다 미망고 시게 인바 차산다 응아메가 친제디 샥주 치고 유브다스 근데 송녀 마고 동안에 연연이 내래 근데 이제 신도 좀 음질라 들은 근데 슈튜브도 들 샴질라 저좀기 네 주머디 인체 샥주 치고래 양 근데 나라
0: 나설로서 다 자증 근데 요체 강가로 샤지 제고 말이
2: 아 레세
0: 아마조 rāmbā tāngbō tāpō, tsa māmbī tāpō āndā chā jī, tsa chīmbō shūgī rāng chā mē bā tāng, āndā yī kī rī jī. āng kāshī lā pāgāntō gu nākbō lā sūk bā kī nī tā tāng tā shūgī mē bā jī. tsa jē yu nā yāng chīmbō shūgī mē jū tāng, āndā kī rī yī bī, nā jī nī sī chū mē shī jī gāng nī, ānā yī sī tāng chō lām tāng, ānā yī mēn chō 내는 인증이 사지자고 말해. 안데 저게 되면은 나한테 베드 자도 그랬어요 말해. 나한테 저 마침 같이 잡채를 마침 같이 아아 지금 내 스타한테 저 총르다. 니네 내 잡 대체만 줘야 다한테 저를 팽그래 대인자. 강가를 인증이 사지자고 말해. 아름답다 니바 이렇게 되면은 아 소소 인증이 아 사지진도 맨은 맞진 바지. 네 세던 졸음다네 맨다한테 기지지 가서 팽기도 했다 줘르샤.
2: 네스레세 슈자 엄지라다 안은 주인이 horse name do dang nan su kar so re geng gun choi na mang gu chi le ya ka she gang ba gang de am ji la so mna xin ge za di ya dok do chang won bun de cha bi ne da lam san bi ge ji sim de na je da nga di kar sa zhum ge ne di tim zha da zhen de dou dou wen ben de cha xia song jie ke se nan san de shu qian mei bi ne le da xia ju qi gu mei zhu san de tu zhe le nan ye ma gu shi da tong ya duan le da di dian jie mji la ge le se xi ji song nan song bi xia shan zhe zhong ge ne tian ne da shu qian bu xi ji mei bi ne kong le mji la ge song bu neng xin ge da ne ge ci xi zhong tian ne le ren bu chu li a ye yu de zhe ma da mji la ge song ge ge ren bu tang gu ni be cui yin ba cha xia su nu ne da neng gu yin ne sui men qu ya neng gu cuo kun xi lin ne ge duo nan gu ya zhe duan le
0: chang
2: ne xian dang nan zu ji ge tong ne xu bi ne tan li wa si de duan mji la ge
0: 자
2: 파담제 대야기다 우수디르발
0: 디

0: 아제 아잘라 그런 일 뭐 좀 이제 내시 봤어야 내가 로지도다 퇴자는 신기 왕제 말아 초보다 닝기 샤넬로 내게 친지지 태샤 나가는 신 범디 면제를 대차제 내다지 통고도 와 다 니베 코베 나로로 독재 딱제 제베 데보시 데비나 데시는다 니베 코베 나로로 소마라 증냠시 제베 시그다 에더메트 세야기 디메지기 교두고 신도 토지 이내에 아자라 지난 세시에 쉬어지라 단다 딱제 데비나 템베 시키시면 누구야라 디팅고 독재 사바 지야기 배트맨지르다
1: 인기 말해 음질라 딘제 자원에 인기 말해 남규네에 범디 칼은 예쁘지 아 마셔 원내 딘제 흔저스 인수빈나 디 랍차가 세야 제비는 지리지리스기
0: 지리지
1: 근데 근저 재밌나
0: 아 비 아잘라 알레기라 녀는야 머션 제녀 시바세는다 다 단대차를야 신은 로촌 처처를야 독자 고송 태를야 그런지 낭미 셔라시기 내진 개진 부지다라 다른데 첨제 토리야 통야 망고 유베 게린스 면교기 차차기 세지 왕홍린 시사지미 두고야 디다 빌스일 단토야 지리체 전도 가르사 뉴슝 양 단토르 세야기 세리 세야든도 전도레 신도 좋아된베 록두 타마 다딘즈 창문로 침게 예전부 딘즈 저스 챙겨 그 면제다 독재셔 다르다
1: 어제 임질라 벨라 레슬레슬
0: 남규 딘즈 민년 저 잠바 지리다 너브 면교체 전도 독재다 저와 큐는 메베 서로 지어리 他一年来推我他加拿大做水军给投资的，那不明朝为么多？你不其中投资的几股几件事大了？很多嘞，哪里面准备不过从我那吃下不赢呢？零年啷多引起起啊？你不交不值罢了？很多抢我忙不起了，杨三给三路的血钱不是大余的，况且春节年前边下边你拿了了，我都是些可怜个的催着我的大了。很多其他的也些需要急了。土狗店被七里店做团员中不谁也差不赢呢，他王子也麻辣的，我让最硬气，钱不开门拿落了呀，你不钱不说的了，很多吃不起的这记得，少小呀记得，每次去土狗里呀，硬需要两个月的了，
1: 这两个月了，
0: 但其他个不管哪组的，金章老水拿落了，土狗店个写字楼呀，用茶大区别见个谁了，很多爬么大不管爬了，他心大人不差劲，啊不管心大的眼毛都不见是吧？啊，不管暖手起了多少，啥子买不到。旁边啥东西投资肯定也没买行吧？但地铁里呀，看那个德国车啊，回购消费那最旺了呀，全被国家机制打了，咋啦？哎，我们这几个呢，吃下饭呢，难道面就吃不够了？没了呀，但投资给绿色哪我顶着团白够了呢？我呢老板不是来给的，但哪怕都不过清楚顶着我呢吃下饭呢，地铁个看那个飞机现在提价起来呢，这老鼠几百块钱不知道了。他们去推到南部昆都不过将这九个里亚托那姐姐没收不起不过律师你给地堂里亚通知那样的不过他超不超没能行给这话去做你那款子地堂啊擦龙用样里亚别尊难过的大家来轻松来了
1: 那是我们那你的其实当个其实是这三句嘛都总在他这话要的三个人没就
0: 大力给他没收不起不过去洗碗台的
1: 那是你这
2: 安拉你怎么办你能救给七里顶这几只三句我来了一直要我是单独的三句我呢查到给天在等着呀梦这个一起个门度我来了俺们来给他了北上姐姐叫他看见梦中顶着四个门度俺们来你还得吐一门我呢好恐怖就我给他吐泡中的门度
1: 人
2: 都下不了光的
1: 什么你这名字都下去了
2: 光的阿姆了
1: 我走我走但这么你说说起来这个你不听得起就怎么引起名字团那些大家要不起了
0: 我们来这么继续让给我做兄弟要不起面具要不起来让点点你是查给用过的线索
2: 那
0: 怎么起来他这个农具的引起名字吐了你们那些不过你说的这么简单啊
3: 今年金城铁道马背南他西北桥湾新城明年起录制月马时了空气年不月马时体外讲基础给看不谈念不读清月马时你准的恰下不一呢看了年轻别准谈也给给心秀看别许诺情罗兄给女秀谈超不值班三年马七八 提醒今早老师出去透过去读信他老师农场被进去通知七里我去土在去养三落生两处得不理点里面既然去南面都想被透过老师你出去点下去我没给你七十的事他们躺铺出牌去心当别人农场不听土在真最起别卡修宁静提醒

0: 据了我们香港来出席能够控制所决定批切贴从地头头头能够解释所起来团规制能是这个来库年年最别是接着九个年前我着让院从四兄三九的兄弟看起中华民的集团操办念头对贴极度点别盘中提炼前四百种级别决定作为三九政策从头天西的创年让院从民族抗作年落家的主口为批给重振我着能是 从车间跌宕无联系主任兄吧从民族抗起等位书记更正云起当起促进召集把措存从民族抗土我接受阶级中路苏里起比如苏里年到新竹电视所电视街堂阶级中路苏里起比如苏里电视所电视初追年比如苏里谈免责及罪别免责谈陈席录制文国地区 平面团结起西极间起嘎巴人不松别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看了九年比如苏里面 비로소리기 내종락제기 챈댄 거주 제시주 외신참비 락제 거주 남수 니슈전이 제수에니 비로소리기 셰슈 챈댄진 용규라 그디단 유시 조민지 칸키 등의 수지션바 원장 책임기 개용기 정유미리기 수리라 초견토비 계급기 중로소리기 비로소리디네 주연비 레공 직부인백년에 조민지 칸키 응지 발송토 수리기 대외 진용에 내라 신년 내도기 토사주마탕 내시주바 신댄바 소종 시림라 치규 전십균지탕 사투조기태 누바케진된디 대화콜린 제유치 숨어시 조민지칸키 등위기수지션바 균례연장션바 세도르기 민지칸키 롱동키 뷰루수리기 흉루말라라대니 사두유내람기 캐주라시디 캐주댄바탕 레자보르두튼바 만키 민바토바 계급기 듄체레레바 제기 치센 말라타 내리 각주 말라 표면 조르디 말라 제초표 표면지 니게 숨소주 대다기 규제 사도네 튀바타 대조르 착치라 페뉴타 댐부 유치 숨어시 조민지 칸키 연장 쉬어바 윤배 제마랑 안츠 로고아 침보타 제덥 코츠표 별로소리타 표면기 계제 냠레라 쇼니 겸네 수준 수리기 냠레 삐춘타 콜라시비 필로수리키 리슈 비리치비 토사 종회 퓨중 수주진네 점불링나 규비 거군지라 규와 제주 인시 숨바시
1: 지체 주군님네 중국 멤버 퇴진 텐국 인시 니세 뒤마 랑종 키서구카 김멘주 최대 리콘티 퇴진기 제철미디 조기탄 대신 캐치 유베 제고비네 사퇴변 튼바 민드슈프리 샴나티고 키선주세로나 디루니 닥다 랑용저 민지캉 중네 로야탄 주코웨 로인비 멤베 퇴친라 멘캉기 칭아 개용키 착제 멤부타 레교르 개용 수베 레치베 튐소 딘슈체디 민지캉키 나위고르타 노유 첸수캉 소소 다고 첸마세 중국 멤베 퇴친타 민지캉 중네 로야탄 주코웨 딘디 초신 초신 창메 로예비 특히 렘진라 치친 쳔타 레튐부츠 갈레게 쯔라 첸수체토 비루 소아릭베 윤진 레튠 칸키 고창키 요와초타 거탕베 민지캉 착제 멤베 고샤 뻥이 쯔브소 제치고비우리 랑경정키 착제 비루 수리 멤버 수남우조키
2: 단다 제가 대신도 두구르 매번에 여봐 여번에 단다다 롭소 대신도 진릭다 진내다 멤버네 초용기 달라 피제 친구친구들 남이 관계 문세 되게 돈에 등 두에 된대지 좀 것들 가보시라 좀
1: 개인 수배 레치바 배명 준키 수리타 로서 심주 제기태 피게 야구 총유 면주 야구 체내 네바 셔주 후타 주주인 시송부리 어디 서구의 장도 종타 닝주 총기 저유 종토 산내 티게 면튼배 도수키 배교 면주 칠레 캡타 냠디 체내 면배 튜진키 카티티 망초키 권장 투배 유리 文革面具他地堂国铁老铁追不所切地盲错了偏别面具学术主义这一种迷茫面看起培有烈气切吧陈林清铁探查盲错了的密托 Membe tuichin cha chamso, rangzong ki sa gui ka ki jik du to, shirib ki men tuin bar chamdi che di, kongzo tuichin la tis di li shu yupri. Zongda zong, rimne chunjin di ne ki membe ga zuba. Mongshi jun ki, sim gui chenpo tep chung, le qin, rangye zang rup che ne, kongdo mang cho la shamdi shu yu yin shi sung pri. Bian gui zong, min zi kan ki membe, ge zhe yi.
2: Tuichin la chamdi dang, shao da dang ki, gu ngu zong na zong za zi ki, kong zi gari, gao lo, na wa tan yang yu ne, li mong ba la ya, nga tu mendong ke xeb yu tila ya tene horta xu ju ke xo sem tang tene donpa zai jik tene ju yin si.
0: Diga le kong nene zubi se, che zi zubi ne zhugu nyim para, ari alika nga di gyu zi lue chung de khar lup lin ki tu min chok bie mi nyi ju zeng ni, rang zhong su nyam nyong bie li tang, cem di che gu bie war de piu. Tu yu nyim chu yu ki che gu na, tu min chok bie nga chi su, zhong hua mi li jik tun chok bie du si dian zu che bie,
3: 学女昨天正看堂破张报道了蓝天租了看平均六千所数大国的七八马赛让用去学女堂念头人年别的七八岁这次居住年期广播写的家村王尼去就在别的车顶让用去忙错就在看图七八堂就在那点年给个女婿人年中午七八岁而里阿里港岸的就在刘总丢个路林去居民操别让用去罗家操八堂 让用从芒草就在看让用从绿色小布团做错他念头里在就车顿切把他天哪比如一级水军落下的他他们比如一级出门凶协助提醒而里听入协助他就在绿种所处于不是而里阿里港岸的就在绿种丢个路林去车顿操别车不及吧比如可不难听按照陪读里参车顿他提给人家西多切把用而已
0: 俺最下注点呢，人家别的菜的，平均六种解决饮食，送不是？而里阿里刚刚的中国连锦连锁几株起，一副起业，票价俺拍下什么下去？票了票送钞票，人家多了，底下每样甚至看不多遍，俺超过错他念头，票头别的钱把它扛满用个饮食送不是？结果我的亲戚人，每里签订了啥旅游的他，每忙签订用具体，先把几只用米了啥旅游？
1: 近代界别抗中杀退，现在家族周围修女竹林了，帮不起去。中国滩二里修女就在其团结处，平均三米长，杂桌十多当年。推木头，中外盲区杂桌比例给立成这么优势。这个来我奶奶这边是，马当差不多差点两三十，昨天都前边差不多成几天，赠送差点人来就在团结各种泥巴，这些就过年过春节。 过错在归托，中华民族集团作为独立店铺组织早上前年，三七零年堂，我们学校零年，推了批改建，就是我们的前年，开的托，我们班前一批。过些堂，别忘下周，热不说，也可不认别，我们学校零年，人们前年差不多前的，随军去路二堂，听着不老在去，你们那个我们班前边，各自前面头一批。
4: 参队聪明，王亚婷去。参队明显有所空隙了，就我俺来他屋里重新送回来。参队聪明，他不是人去。参队培训也没得些的，这个等等，大姐姐姐姐们，大嫂子家的，大嫂子先生，等等，家开一整天门，俺家高中我了，带我大姐，大媳妇带我来的。我所在归托，重庆塘、天津、福建界培养新青塘、重庆，我的塘能出年，并得重庆社会人民关爱。 比例去日节插顿七百拿手的，是没错。每一期端末看都不想免费。重庆、铜梁区各级住处住客去入面，杨瑞汉去。俺从重庆呢，参队开店了，叫重庆人。他店起过天，修图片，还将各部重庆送回。参队重庆去赠送车队人呢，就在推荐各种人别过错，结果吃不着吧？听说他也去。他店去过错，结果他参队明显三矿村大伯都听不参与。 他听给人家建筑的局呢，参队人家他如果团队批给用脚，规定贴给若干月级送不贴。结果他当马当参多，普通员工脚，兰花当呢，给咱们送去短女西边，昨天去过北新，将用去社会看呢批别，可吃如果我来这边兰花如何去？给咱们送去短军去，参队同伴兰花吃呢，如果吃过错又不贴。 西安南平职业雨果录制产业公司集团经理张廷克，我去看冷天送了一月金，冷天提到其运转还将再不月别，很给批表各所属运营系送不贴。参都创业去赠送车队人呢，就在推荐各种业务贴，几次你新年牌必须运行。
1: 古措结果配特动我们

0: 치게르 슈베 퓨리 빈드 남바타 점린 사초 카기 퓨게 롱친 생게랭게 공감사 단달랭게 추 생고 초베 리첸디니 편종 롱친 년친 리콘기 치초 퓨게 리첸 중국 편종기 낭세 리첸 내초 유고 리첸신 나남초 응르귀신 내초 유고 리첸나 편종 총와 가주치 나 리첸 조경 슈케 메마 좀기 생게랭게 팅상 강종 사투 사초 강사를 이어투기 배바신 미남갸 모팅팅기 준신타 천도 남바자외 매도기 최류신 남시 야구티급 단둔디 자주 우신투 최배 총키네 마튼디 仍穷캄기 최토 조난 박피기 조한용류 제바조켄 미하자 망부요신 피프세 사천원에 타니스네 셰비기는 하세니 홀키 뚜룬타 딱지 초쇼소라 티게 켄덴키 조센 능유도 피디 총세키 초와뇽르 체스 유브타 양 타링스네 셰브이나 닝체타 허가 시즐라 소소 내착젠타 이토원웨 정충캄키 리추 진조 뇽르 체바 조스 요시 만남소 능구 레가 탄초웨 치촌나 고코디 공예 쇠로 메베 미남기고네 셰브이나 투츠키 콤보치 첸난체 자주 우르신도 츠베 총기네 마 튠디 정충캄키 최토 조나 박피기 초와뇽르 난디 칠리 유고타 양나 낸제리아치 피프토이나 今年苏国片道约不谈一年新看片地谈里啊片道千不有时年初有国里前期拿了书签错谈切了片片仓面故事了一色拿若西许个谈特通切了片狗让人去重民托谈来给谈君土蓝牌土扩为面谈将问说能够满意不拿若西许个马赛过年年初可把片不一年推谈那么滚土蓝牌去真主定价贴了引起托拿拿若西成归许个人他牌土你对推给撒切忙不西了差不破在切入七年
1: 给把他日尼瓦蓝德美德瓦所有长蓝牌给点加了以色南亚提哈将开钱不行假期卡了瓦南吉甘蓝块铁咱们当能与成归属个人年初有过来前期过年有过陪不蓝托给谈谈做不用为面对属个人我俩两个人有过铁给切成卡接七三拿的

0: 다 이게 그때는 저단 지와서 말하더니 거기 땡기 틀에 내드나 가지 제가 지와서 말해. 에, 뭐만 간지 다 되게 있는다. 사자수 있는다. 다 그런 게 파유들이 야지. 미유들이 친 거래 있나. 그런 게 파유다든지 매보 아, 이게 되네. 녹사게 에, 되네. 유래되네. 댄서 집었나. 아니, 제민으로 이게 댄대지 제도래. 그냥 뭐만 그 파유기 민데 롱도사 사자달래. 근데 따위 루스든지 파지 베글로 주인한다 아니 가나 자글로 주인한다 파지 든지 로지든도 근데 먼저도 다 따지잖아 파지 아 이런 거 야채 전부 돼 근데 그 화하 양론이 치밀 걸레이나 아 파지 롱기 파유 보유기 양론사가 돼 제민으로 제도 안 간서 화하래 야 양론스 미든지 에 달림 있는 사람에게 근데 미든 파지 대소래 지망하지 말 사회 신주다 지지지구가 되는 도상에
1: 데메 갸츠 쳔뷰 벌럽 치치위 돌수 강기 빈보 림신 튐포파
2: 콜레 쪼키 차겐 시디엔 뷰기죠 저미 유고 미스 미유 타게싱

바탕 라리양 게즈탕 초목 티네 바르마탕 비유 야가소 소소 끼고 바탕 게난기 럼티 징세라 지레 손동 계기 장님이시 차다나람니 람진 체제 중중 장면에 주바시 인신 云南堂 편종 四川界 순탕 지위 人民托 서북토슈탕 양사체슈 남타 인슈제기 나람 계제시 인신 차다나람니 차탕 다지송 제주조 인배 铁达托布列 균을토 샤조니 튜인배 가유탕 탈구소탕 눕초니 튜인배 뿌리소장 제종 지급이 차다나람니 롱어체동 숨자라삼기 야르군의 중화시 인배 나람티토 송부연탕 송요 라도당 제배 미부토마탕 다지 장기미랑배 무이주탕 최소 팀유라 뒤인디 미리카기 고국 야치르공외 점린의 차별 나람튠기 추버시기안이 나람기 고르세구중나 남치탕 규지제배 다르구의 나람 예자친부텔링급 미편무치 하람 중국 편종탕 겨우매바 더불낭종 중국 현업행진규디 이시아 샤롯규지 다르구인주랑 니유반니 장안의 스전탕 송은 벽이 참조체 규인의 이시아 샤롯규지 제남치유지 람규티니기 루규토 중原四군탕 이시아 샤류와 변조탕 인리비리치배추 계지니와 뚜유바시 广东平潭南部区平中二里彩排巷内，立柱艺术南围三部部中大栏内，安全立正楼高的配备，如果深度内，平吉南南西部三中心。

0: 매견이 유노다 세소나 뇌소 동경기 징수 중배 충근식이
1: 매견은 거 지근이 만초견 탈순송키 열군 뛴지미발 이섬남구배 차와 캐친시리
0: 남마타 롱예 강소 미소 루뒤치사 매 칭라오배 소중기 교체 지수치 미소
1: 남균의 랑참기 로구이 컹충토 치미초라 사체 컹충토 내가 소미초 더통직 수탄계내 차랑 양미초

0: 하세 미남기 저볼르비기는 삼든 훈주 용구 요리시 쉬스 요시 저볼르베 투출러 신칭현 대학 평종와르 개추 첨부 유시 신칭현 대학 쿠두이는 저볼르베 투출 상쉐티니 지투 인신 갸셰시기 셰체나 라량 로디 진드 손베 최솜 샤와나 저볼 남과 캉송 시세네 집에 접두 셰베 니모니 저볼르베 투치 상쉐티 인바 세세체 요시 지투수 저볼르베 푸 게릴로투 남기 투치 현다 낭토야 저볼르구유 원장 하사라 저볼르베 투치 상쉐니 신베 로도도와 탄 저와 첨부 유베디 로다르키 dünthü pönda gyeba ne jubwe par inba ta tüsü tile nga chögyu me la tile chi yang chögyu yo ma shi ti yang püri gi su kyun ki shu su nang chabur lübe tüsü nga chaba yi na lakba nga ba ne gyeba ta xingbe juri du gub lung shu me den wara jubu kakwa yu ba ta yang chabur lübe tüsü chi chaba yi na nam shi chang nga ra chir chi ne chamba so ki ne shi po la we mung chi chigo yu shi 听着人家这部里边推出上学呢对于我都起别推出一个阴性各地区给拉森南宫我行唐瓦唐康萨尔这部其中拿错破行我才起为真正是这个月拉森闽南给这部里边开去七十天呢这部片子整个解决题应不是行其实当前呢这部通马略天我呢下部呢这部里个题呢每个人给日子查出是阴白人力给三把这部 여포르마법치바탄첩지금도주고요시저보공원인수포르급가족회와탄저보르포미토바라마사윤두콩주탄교나기그유원장저보르케보유베미시공원에세부인은저보르베미유대치부모인바라콘주미유니정리기저보르공원인수포워규미신기저보탄증가격디 파르팜바치규테임부신케시정리기처보증개낭슈켄기나니바르토 토통 교체카지 학바르토 14부 뎀구구 유시 베나 저부 소야기 쇼부니 페쇼구구 유타 페쇼니 양신 최고 유베 학베 뚜욕하고 유시 저부기 수업던 용수 수진 이바타 데미 유니 저부 펜츠 증가계급 법듄키 뉴베 체로 동규티 임시 저부 루야기 구부티 양 제단기 구부 마인바라 하장 최고 유베 싱구 구구 유시 토통 저부기 구부티
1: 仁义的水杯那出年归把那月白水头毛王别金给南帕瑞奇乔布奇归把最托把起居切土你不信金给南修杯乔布奇归把偏村打瓦店归别那了原破个月白特同金给南修归那拉里亚那出过个月白孟西来个天座切擦别起特同水行杯乔布吹得破个月切地铁破个月切地血素理智这个月白
0: 乔布鲁格闽南给让所有配色康贝托卡里亚接点乔布鲁布塔张面特别驱动起人力给乔布米现代给乔布列托瓦普图特几个月在这前面呢整个结构人力了偏到月布塔乔布鲁布天略切点布月布马赛人力给乔布列现代给乔布鲁伦托布月闽南三不插手呢整个结构 초니뷰쳐볼키 쳐보 라리안 라카고지 삼네 당도네 쳐보 카셰 쳐지 지그유 징게난 슈베 쳐보 르켄 망치와 로충 슈노 임바타 치브남 지당 체나 쳐볼키 징게난 모슈바라 쳐보 르켄 겐바츠 냠뇨 속죠 지그유 포모 옌슌 창매 쪼나 침병왕 쳐보 징가 땜어 데그 유타 개가 덮겐는 민남기 파워즈와타 마시팡카 총켄 텔리아 통초 지구요 마지 저포살라 팅지 롱부이나 시럽 팅지 피 시바다라 콘소의 냠뇽 속조 제디 제수 저불류급 개가 톱톱 지구유 생겔랭게 콘도 남부추 센주바티니 하세 민남기 저불류배 수 근제 유미고러 모두 쉽티시 년오주 쉽티 센주배지 롱치 듄키 미망보지 정리기 집에 두기 저불류배 조나티 예를 한밀 차는 게 유사시

싱글링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점 당하시거든. 리첸 십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네 랭게기 안초 리첸디 센시 남바 토체나 슈거인라 케시 셈보보 케랑 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제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제공 믹세제 야는 유고 키 신지 소 유비는 이토도 군네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 교거스 슈거인 랭게네 무투디 디그 첸람 키 리첸 샹다 센난 유쇼

0: 잠년 과라 시다 공부 차주 자이 잠년 잡라 시다 리베 코파 자이 잠년 뒤라 시다 배마 배탄 자이 잠년 동이 시다 동기 숨지 자이
1: 동기 숨지 냥조니 아바다 아미니라 잠년 냥부 지 똥수아

0: Rinne Nyamje Tha, Sambaji Kyuni, Marcus Ringlo, Misemso, Tingsup Sukbe, Mengshi Tempo Shigila, Turab Sabe, Tanki, Pugyongze Chuki, Rinne Ki, Kyabze Jigyan Chumne, Tingra Jinki, Punjong Saba Zujun Chibara, Sambe Dubshu, Jigdu Jiyu, Pugi Pujong Sugyu Rinne Ni, Junghui Pujong Sugyu Rinne Ki, Chujiki Jin Shigimba Tha, Junghui Tunjuan Nyamne Tha, Namu Jidun Ki, Jugyong Du Shiti, Puri Mangso Ki, Cha Tha Tsa Shin, 贫尊则瓦斯巴塔秋天对呢藏不恰巴塔迷茫呢都不秀切为庞家给人谈尽秋塔切对参天穷呢萨托罗亲日谈团别日别雄路卡带动瓦了人类塔森坎给蒙西电都亲约居热萨别当期培养在秋给做起我培给培养随军人类了松江军尽塔萨对培给了归地丁地当位
1: 会给苏瓦日巴塔唐个林中所我们人类许下了巨人人心气松江托巴塔孙秀皮瓦马塞苏军人类落差的巨南经济国内卡带特别培给罗萨塔学点所忙随推荐体验每日卡瓦的其中塔比日娘这届给西点开建西都给了培给培中苏军人类了三对人心气秋菊塔三对人心气培给东人孙秀萨巴皮瓦塔 中华民族推莫了王位三百七十九队队内记错人路听着进去平均三百组准确把的每日卡个盲错给罗森集团啊别特级别都不秀全部集都职业暂别出行列同美森顿村我强阿姆列边团都不秀我培给普及进步他亚族给把大家去培给你送着你去孙娘推别老人西日了推着三百当去培养再去
0: 团队的困难，凭着团队入驻旅店时间是，江南沙巴的宋振义母体十多当地，突然三百当天培养在去，恰仓瓦塘，奈了去哇，巧用这一个呢，老大切子，几撮人路听着进去培养三百组军，点缀江口用瓦的母体归队天呢，马克思人路给边团给军心，抗战沙土罗南面也得路不如建的是。
1: 新格林街矿土南北村三处不停的国脚托，康庄沙多松针一给电团都不需要全部安排，先快别做媒体的。新竹林街下面南北村木头街，改用我今年最新的图片编排过的国别品种国脚托，看我朋友当天的照片，米罗尼尔啊，先快不提，新西兰罗纳。
2: 也退缩，差不多从业日期总统康萨尔王江去有路见呢，也都给编百姓。天呀，总统谈派大吉利加拉咱们这边，加上开箱去越南，你这些南越的，如期大将同步，列去唐布尔大将说不出，车船前边若南也运去秋园南去读书塔，将我自己张西七星月，连米团月边，如琼天呢，如期。 烈雨唐伯，烈雨张塔，沿用我今年子新大通间边边，如你出行也不谈空气，托他们前边列举起，极端强塘，加上开箱起，全南大街里送出双个夜熊蓝大江起，跟着差都跑行月，米特不列点呢，张西起两个脚不贴上，才给米不谈，如米用给人大忙学了米，俺家也出游马到张西托给米，出游干啥呢？
3: 铁矿那儿人气站过几度？这边边马上长白蓝的铁蛋儿写票，边边熊蓝听得不在呢，两个车的落你是怎样送月？边边唐熊蓝去连车顶不呢？空接不呢送贴票，边边阿不呢？天安三十六个银金，书记也不谈，阿们也如果难投两个几个月。
2: 便把黑夜可我咱们送，怕么你给恁个去了住头，拉到脚踏加么去我踏给了阿娇是这呢住不也不踏，小班儿张日日踏过到到给个人，公母农民要他跳我出租给老用去，今早去修建上百万去空去见不踏见面家熊蓝踏这位来了学新月边，农民阿婆参加熊蓝去吃下踏他们都这月。
0: 记录年度记录了南路九九七年天安三十六号米巴岁的南三公司组别，编吧南三区特色堂部南所系统教育部是。天内松空气可入去一趟，满看把学所总体相谈重叠起，熊南组准确与同业最前边刚接强烈跌不下月。 总谈去看多罗九几人，南苏维列开南，空气讲，阿片连内顶送七百，同埋三段人心都有了。南疆话七百，可对我们的。
1: kegi sueba ni lam ma yin bar chang me chua yin ba ti xin ye ji lo ni dong jung ni lo la ri ya lam lu gyur jue che ne lam sam gong si ti to wa tan cha da gyong so ba yong cham de shung lam da gyong le khu kha do le go ge yup shi ji ri tu lo ju ji ring lam su le le shu bie bian ba ru chi zong jia sam kha xiang ki le khu tang bu ro le gyu che bi kena kwang ki dog ji du so ge ji nang mi tang kha che ne le gyu tang bu ge de mi chi liu sa ba zom gu chu yup shi le gyu tang bu le ji le gyu ti le mi ki lu chi we le ge nam ba de gyun do dong chi bian bie ge pi le gyu zhang le xiong de ge le gyu ki ji lam thak de ru hu da che ba ma se nian da da gyu le ge gyu ji lu thun che de ru kha ki le mi yong ki le ge ngar shu rim ki phi de che bi jilu ni dong jia bie lo ro ri ni we nian ka lu pu tu tian ba ne su le ro yong ngue ne sim shu ji tu ji tu ye tian lo ti ra jia sam kha xiang tu lu pu tu xi quan qi we ri ni wa ta te gen bie gang su cha de ge lan bie de ga ne lang guo ta zhi ba mang bu xi nian ge ne su kha yu bie bian bie che ma ni tu le ge ga dang wa ta so ba chui ren yi ge ngue da ne pa le ta de di tu ba 최제녀디망초라제바마세 미 유잠시라 뱀베 레구 당보로 레가 제네 로줍시 송와타 톡다 발숨토 티가라 레네 띵손 치신베 뱀베 우자 타자 까보르 규르예 람용게 차샤티 키랑키 커듀 발 줍지유 지 사괴베 치바라 콩키 치다 치베 치칸시 레 인주니 더비브제
2: 센터 링게 콩랑아나 최 센터부 티니 제된 조의 티자시베 낭센키 낭된 카니베 제용 어지게스 생다 통게 뱀뱀고르괴베 친좀 고제토 카와 부유 탄현도 저베 미루 녜가 시퀘티리
1: 센터 링게 탄데키네 한테니메 총네 변전 롱친이 친리 공표게 롱친키 순가 칠람 균네 센심베 티니 선규르 권대 군총 시베 지리레 첸디제 말레 진년전 슈킨 이시양진인 샴나 넘버 2 무튜제 제된 조의 티다 시베 낭 친키 낭 튜카 숨바 정용기 원튼 시림 단전조 너주 총기 백원종 르과 샤르마 총츠 단지부 거르괴베 친좀 고제토 남주 탕토 타르게 메도 루바르시 제쿠베티 신시나로나
2: 남주 샹외소 네바타 창용서범이 시도 듄제 신베 창자단기 티토 정례 양배 총조 식차싱 티니 낙주 총길 변군종 저용 총대 르가샤르마 총조리 제로니도 니니레 다와죽지베 체니슈 게니 그 아라타랑 기급소 창자단토 남시 학발 창매 若个什么创作物联图传输所有不得国家这些洋葱壮烈参与公司起步观众结果各处不操心预警边关总会给书记福能中期观众没有他接心若干盲月苍马娘烈看起就有你这把他罗纳托为根据你推灭这不是 Tudong lo xie na tumi nyamdip ke le ti ngui mar gondrim gor ti sumju sonyi ne go ti sumju ju par per gu yub shi. Tumje tie da ni rimka dengwi gi yurmi domdien gi gu ji ta ka tie de mi la. Chongzu u lian ni gi chen ga ta chongdui le tuen ru ga chongzu yong gi mi mang jie gi tu mong gi bie zun ta tie wei ka tie de mi ji fu nan jung ki sa gui bar tie dar xie xia. Nguan qie se bup to xing 장라 솔롱 근배 정총 쿠요기 겐배 드랍 남기 용법 투유 링볼 수균케 정례 장바 땡괴더 버바르기 탑라 양바메라 총제 냠디 변조르케 멍시양 셴부유 타제 분조 디더부니 땅제부예 니티 녀교 냠네 칸 레 총부 초신 추서타 자라 녜뉴제 마가나 슈블레 드랍초 강다토 큐르바마세 카돌키 누루 시균 덴베 녜경키 도슈 수양 교류엽시 제로니도 니제로 총전예외 킬레티 나주 총결키 튕게 편제 중립베 냠냐칸 투키 제시도 교바타 제로니도 니니로 킬레키 라유디야 따마샤디 싱레무칸 나주 옌랑무칸 네 총셉 탈게 디야 튕레게 무병고 티 듄제야와 테다 디야 뇨와타 디구 림보르 테제베 소자기 시균 읍직삼 치루친이옙시
0: ཁྱི Namchang Chenpo Thera Kyun Mengwe Gorchi Chekdong Chukye Sumju Dangwe Nang Pyogyo Mengwe Gorchi Dungyo Sumju So Sumju Lian Chepo Pyu Tijin Changma Chongzwe Nyamdipki Chepso Chepsi Re Muyo Kanay Chungwa Thang Nyanga Chida Sewa Yonggo Chida Ra Gojim Jeki Thie Chibu Yi Chuego Dunba Thang Chongzwe Uli Nyigi Chudu Chepa Ne Dangyun Ki Chokjin To Chushib Thang Chungmi Thumi Chongdu To Chuda Jube Para Chudu Si Thang Yongja Nyigi Luzi Jigyan Malu Bar Che Yu Namchang Lakdar Tumi Thang, Mengwe Chepso, Kepo Gojim, Nyanga Nguyenguo Thang, Chunjin Jegi Netun Ririshin Chungduru Dunkara, Dangyuan Thang, Mangcho, Gangda Jegi Samcha Ririshin Yenpashi. Tina, Mangcho Nguyenji Namchang Nan Shukin Thang, Chuta Jukin, Pimba Topkin Jesu Gyurye. Tidang Chepji, Le Shu Le Guichi Chexin. Junkan Nyergyong Chirin, Nguyenle Chongzo Tiran Thang, Tishin, Nyekho Chukuiki Ngenu Lhangma Thang. Tolo lobtun loma lemir dube. Mingara lobto chimo wa gula lene tembu rawa tha. Rimzi gemna kyun laja gorchi sumju tha. Sidon gege jeba ma se. Chukziriya kasab laja gorchi ge tha. Sidon je yubzi. Kyun le naman ki kumde gyo su zhushin yujin. Talu dawa shibara baigwan zong ki caksha gambe soja zugzhu namchang ka ji ki yongzha nga uygui uybu chebara. Rebka Shama Chongzu Mi Nguichu Chukye Sumju Sosum Simbe Caksha Gambe Soja Tha Thi Shordo Lecha Yang Chui Jin. Thi Zuzhu Mengwe Jilu Nyedong Nishu Zizhu Lu Gyunam Jinki Rokyo Mengwe Le Chungwa Tha Le Yun Dawa Jibshi Imri. Sui Gyun Zhokle Ne Rinne Yugo Shibshu Par Tha Thi Ne Zhokle Tuenze Le Nuen Chibbe Para Sadyu Chongzu Thi Tuenle Gi Kepgu Ngar Sing Gyachir Zhoshin Yu. Talu dawa chubi ci nishu chu ni, jiong yong gi pyu jung ni ta, nguan tuan ji gi singdu chok jin, hasar choba ta. Chok jin to, ribga xiama chong zu dan zhi bu lo, jiong yong gi nguan tuan shirim dan zhen zu gi, ci nian zheb zhi.
2: Singa lingye, kong langa na chui sen chubu ti ni jiong yong gi nguan tuan, shirim dan zhen zu, nuk ju chong gir bian guan zong ribga xiama chong zu dan zhi bu gor gui bie tin zong go ju to, nam chu tang to tar ge me do lu bu xie.
0: ཁྱི ཕྱད མི ཁྱི Snam de gila ne lingye chong ngu zhen ge zhe
2: zhong gong zhong yang ge chok jian tou ba yue zhong gong zhong yang dang ki lu yue ta qian dian yi zhe xin ju kang ta zhong hua mi ma ji tian ge ge qin zhi bu nian tu zong zhe qie bie jiang zi min ge qin zhi song song ji du zhong yang qian dian yi zhe bi zhong kang ge bi zhong qie ba ta ci ju du ni ne song ge yong su zhen bie qie wu chu yue shi sa gui bie xie duo qie ba xin ne jiang zi min ki qin zhi zong yi ji du na ji du qie ba ni jin lu qie dong gu ge ye zu qie wu le dao dun ba ne jin lu ne dong sum le dao dun bie pa qin zhi le tian go ki lu tian jiang zi min ki 松松开心言行天南年书谈松懈令门当懈听一提连车制强大人们说中意压谈这样的谈应住提松就说你怎么也不是天南期松松开心你用着起定谈不应不是江泽民期亲地松松基地来陆天江泽民期中国开局给制作人陆给亲地里边雄鹿谈朗林铁给广播开心谈在这批中这对谈村一月 松松定义总制他比准切记亚杰列杰布他忙作给当期有救过于他记作人路听入监组中了古地切别土格萨别路救了举人电别国内落中他路听习近平给首先南为当中央给他国托铁位吞地腾色切地习近平给亲制广播落中他老大切别让多人心他有灭人心切入东游土格萨别中国亲制列顿给南部萨别准前别丢救界了土宁开心电影不是
0: 觉得空中都具备切决了是不是他就切下下面的铁锅给能顿是不是一些阳间来的我就能是你去三块八的也可以穿着大动机给去呢写到情况是呢那你到我写八的给四季给看三节点价熊天看所的真出去年这套估计切呢三节觉得空中都具备那天了秋都具体切存三年看给穿着大动的真气昨年三节日堂到这天给来呢初次了明年 三节角的空中的具备清洁切决了居住切别秋对居住来吞了凭着温泉退不退月三年卡给冲着大动的前期各居吞在他
1: 协力团结，区团结，拼咱他

0: 간단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세마블 현재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규르 년춘 쇼인 제제 주군이 제가 면주 견송 주제 망용키 면주 견송 거티 롱아첸 종업에 철시 캡다 제버시 철진아 롱아첸 종업에지 시제 면주 견주나 쇼체 로다르 자제 급주 광예매 견종토와 체급타 총계타 총습기 주민 시제 면주 견주 자차 견주 예매수 템부용 체급바 튜도도 지약비 시제 면주 견주 탭제 동고 캡제티 녜동자미 장을 료자제 견주 예매네 자제 제주 연파로 돌동교바 제규 차규 서규 상매 부제 커서 매개라 태가라 주요급아제 커세 등유부시 제제 주군이 라사 초급에 개용 원부 균제 냠질 현소기 카데 표교 레튠기 세용의기 손주토니 사르급에 시도 제불시나 롱아천 종업에신 개용 원부 균제 냠질 현소 콩도기 표타 신진시 표제 규타 종기 지보 원부 균제 라 원겐 롭수 협제 동외 추제 토로 동주타 토린 롭진 전삼기 롭소 폐제 쇼싱 동교 황부 견진라 레리 롭소타 토린 롭소 용외 국어 망도 동주제라 갑교 세균 버시 니듀 짐주 견진비 코르돈 요거치비 럼디 제체라 다 주시 빠짐 체네 예용소 코르돈 요거티 럼디 제체 망부 되테 퉁고 믹세타 제거 레바 냠레 피숨 초바 망조 루이츠마 체 용아 지균 버시 녜동자미 저주류 점린 추미 초진 지지 주군이 비진투 고조바타 갑디 초신나 링디 조타 응마 된초 퇴종기 제고팅 된주학점 제추요부터 짐슈 켈레 숨결학기 퇴제 숨동학점 점된 제요부터 대주 퇴제 사바 숨결학점 요부시 지역수지 시진핑기 최대인디 단리 등고르기 제시해케친 롭종탄라다 딩섭체네 지조용수 멤버 지구타 최대인라 통신체비 나바스무준디 대단기 종족대체비 두표 응아외직도지체 중국 멤버 퇴진급수 중앙체자부타 계급 최대인 대단우린기 Mianba li xu ki ngun dun qie ji yung zha qie yu shi. Jina jie bie ci ju gu ni ni zhong gu mianba tu jin ting gu ba yi ma ta. Sar gu bie ji zi ju gu ni jie gu pchut din di tang u li ni xie do qie bar xin na. Nye don jami zang liu long ju para jie yung su li ni mianba ga ju ba qie zu ngab jia ni zi gu xin ni. Long a chen ju xie bie pchut din di tang xin ni bie pi ji qil xin nan dian bie pchie bie mi xie li cie ke li zhu chung yu shi. Ni du dian zu kan ka qi ki jim du na yin no tan ji xie me chan ba suo ji ne dun tuan ba ra ji zuo ji du gu qin bu qi ki yue bie xie zi ju gu ni ye ge bu ren yu ju ki da du dang ni dian zu kan ki zhen tuan nang tuan la xi bi jie qie ju ro qiao yong ni xiong niu jie ju le tuan gu ji qie bu shi da du na xian jin ren bie ren yu xin jin cai ba ka ki gong niu cha ju bie ni rang kong duo ji dian zu kan ki zhen tuan nang tuan la qian a xi bi jie qie di ju ji qie gu ba tan le tuan chen ma bie di xie qie li ju tan 최주 최주기 자든 견종 제급에 랑사된 역시 제제 좁게니 사르급에 계급 초나 따돔 지급 주인의 시도 제벌시나 니얼려나 초나 따돔 챔비 총례기 상호 송종 제주로 송류 겸내 된례 사투 피계 동주 럭대 체육시 녜도얌 접시로네 타파라 견용 초나 따돔 챔비 총례기 상월 전유 체비 규시 숨제 제주 체숨 십시 타주 체육시 제제 좁게니 사르급에 시도 제벌시나 미지부타 중앙 지소 레튼부 멍시부 제기 니뒤 냠제토 정제타 정습기 디그도 레네 리규르체네 롭진 롭튼바 도유코르키 다도 빠짐체디 세주타 제대로 접단 심바되네 롭진 롭튼바 대외마와 정제타 정습기 디그도 레슈 투규로 끄대당토 시림 쪼조 말라타 쪼조 누바 대럽진토 규규로 신덴베 대규로 뉴덴 제규마시 人民 宣德 매베 내주 신케 마부시키 제제 좁게니 어리 와신춘 적시 차과토 내주배월신은 어리 예송부 의샤 서구토 어리 먹부 내배태 무시민비 제보 치신유바타 대난기 각제 태풍신이 이란기 먹주 주지지 보스초군의 먹부 채팅체 규민티이버시 제제 주군이 파렌스 천진부장 바류 지남년초토 파렌스 조된상부의 능모기 이스레토 시사치현초로 나루에 각동치민소라 삼로동신유지 제도 三宝不灵界，天天赶忙按三九年准学差。

세계나무소 대견 퇴진 가기급 벽의 유롱카탄 개발투 노블링가 소수 함유 차변 700급소 미망배 응아보니 차변 체육의 도라를 패대 뇌사 야보식 송리 년직신 생무 야보식 식수의 유범마세 차변 추 차변 난기 정리기 가구의 민의 식툰세 인춘이 차변사도 야마 피바래 세쇼구유라 차변바 추 철기의 레베토 남타리 년보탕 지보식 당리 생무외 이완 초세 세모왕가 셰니 차변 죽대대 캠돌렘네 공모 심체 나도야 남타르기 교코 텐나라 자니 셰네 랑랑도 동와서 벽이 아주 함으로 가면 난케니 나네 타파르 마체바르 신도마 보여 되게 함유 차변 카기 갑소야 나소 쉐버탕 차변게 남들어 교가 태자 매번 남기 차변게 남들어 교가 서베 경근 춘장도 꼴신 슈르 차충게 낭퇴라 균어 서버츠 셴바초로 차충키 융을라 조무지든게 세세나와타 담규게 총림소 송구유베 참을 생무세교로 가양 차충게 낭퇴 마켓만남라 니마샤와 더비 로기 용토 테르데네 참을 생무로 르루 약슈니 차충 강이바 티에 낭퇴라 균어 유베 토니 아진 함을 차드버츠 류응하게 제르 세교 티임베 토마르 차충게 낭퇴라 균어 능주니 신도 개체신 개발토 함으로 감을 유배 쉔게 남부츠 생기 모준 나외 담버실은 예바점 뭐인바라 마타르양 남타르게 뭐이 칸 마좀을 렌직 시교티 신도 개침부지 성부동

예상인 연내 응아처럼 노상기 춘은 뻔방군 솜치도 쇼 송례 배종리 머른능토 니게 송부대 솔은윤탕 딘드 뻔방군 디링 부총 튕규 게마라 도제 토도 파이 게마치 로그 당토 응아기 게마기 라제 당보로 아메 게마기 라제 니바라 인초 게마기 부총 총조 당베 딘디가 Dendri Kangli Guiba Nguansari Xin Bambang Namgi Nambwara Tietar Shok Ji Gazengli Yabchen Rangki Shabze Namla Gagwene Dorje Tu Norsangla Yechangi To Guitaran Junxin Lidara Songpate Chula Nyuntang Norsang Ningipu

0: 탈렌 자운드도 조튼디 장리 첩시 변조로 통계치레 노상 빠지치베 장발리 나 인닝타링베 장바미 댄저 미군디오바리 야밍아 케노론 코준 디남 켜바이 통화잠기 자운 냠뉴시 롱에 미구 장고 군튜니 메링 아탕 체베 이민차 시송베 노상니 예블라 차탕제 솔러 순탕 광탕 예친기 바바 달의 엽기가탕 개창 거진 체종 파륜 자운 듀바레 엽기가신 쉬용 다기 쉬베 칭리 엽기 토르 장구 당인 자운 듀바레 롱어 망잠 권조 아마 인초니르 엽기 제베 경구 파르 신기 삼베 엽라 녀자 중야 아마 인초 로셈 팜던 주바마낭 텐저 엽친 바베 공유던 자구 보총 제베 치고 추버로 쉬용 엽친 거진 진기 인초 팜던 마주 제 쉬데 치차 체내 표신 로그 당토 주몽하게 폐개기 개창 표타 텐에 라제 당부 토도 용친 코제기 개창 제네 용기 놀상라 宁汤这位普琼阿们阿了云汤龙个中意帕了普琼云汤民间龙个中意帕了阿们拿水米图阿尼马吉普吉阔别宁汤这样周别他们提灵这个人穷松帕人找女别撒就孙周个青儿来给女个月把心周别阿了马听三星骆驼人给你要给个心掌过女儿把路对你 라량 역기가라 로바로 만지 창초 허미군키 군교 봉인도 용와 아마 예경 몇번 년대도 채도 송례 외포로 두지강과 차도 표지 노상키 용기 차라 창례 참제거린 젠키 아마 달라 순타 보충 창동 로바라 아마 통해 미그 자운 뒤에 가법 보충 달라 유토 아마 꼬나 토외 보충 샘바교충 삼신 아메 거팅 캐서님도 창배 빵도 씨바 삼신 아마 텐충 잠바 류르 욕바 삼신 아마 텐충 노쇼 꾸니 동바 삼신 아마 텐충 창배 쟁기 씨바 삼신 아마 텐충 년배 민년 배바 삼신 아마 텐충 당이 창이 출코로 아메 고치 돕는 장르 머버니기 삼튼 로버도데 예매 만제세는
1: 前面结果的门农是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七
0: yinchuo tu ni nuruwa me bar kin, xie ngui por gebe cha du pu ni jian qiu si be, gebe cha ye be ngui por sung, cha yun ba yinchuo ma la chang ni nige sung bu ding. Nying tang zhao be pomo nga la nyun, nye war mi cha ngun du meo ba xin, ame ka xin lek bar zhu ba ta, cha jo ming e ka la ming e xin, rang xin tuan tu gebe le lang bong, nga ni pa rin zhang gu nyur du ni, me rin rang ge yu du yong wa yin, 演出宁了这位街枪的略心你给举度他的穷太阳米对破穷强动着是七八九八的赞别演出面阿妈妈妈点着心你给叫吧三楼扛的当阳这都配本民都是给别大通给嘎他的松的坚持四位给别学念阿妈妈妈破穷阿姨心你给叫吧阿然也给嘎心找女的着的提灵他是演出给大通夜里松穷 泡沫土汤端呢，也给各汤建筑，恰恰康内高边破穷三百多穷，泡沫铁达的满载三百六十度通汤写送别，演出面，除了酸汤、光汤、硬汤这位解释，泡沫三百六当年想把忙咱们送我，三百六康内当阳热度配不明度，大汤第五车阳，大了偏村印度，电阳前边身边拍个粗个切度。 我堂街边牌都拉拢忙半截度，代表通色民族，代表错色民族。这堂皮肤车样，当给偏村印度，太阳东北给你拍个粗个切度。我堂楼上拍了 ལུག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གས ལ ཇེམོ སམིན དེབ་གི ཇེམོ ཁ་ཡ་ ཆེ་བ ཅང་ལིང མ་ན མིན་དུ ཀེནེ ཤི་བེ ཇེ་བ ལུ་ཅེན ཀུན་ལ ལ་ཡེ མ་ཤེ སུན་ཆེ ཆེ་བ ང་མི ཤེན་ལ མིན་དུ ཅེ སོང་ཤིང ཀེ ཐང ཅེ ཤུན་བེ ཀེབོ ན་རེ ཕོམོ ཐེ་དར མ་ སོང ཉེན ཐང ཇ་བེ ཡིན ཆོ ཕོམོ ཡིན ཆོ ལ་མོ ཇེན དེ སེམ་ལ མེ ཐེ ཝང ཆི མི ཡི པེན་བོ ཡབ ཆི པ་བེ ཕུ སོང ཡབ ཆི པ་བེ ཀ་ནི ནམ ཁེ ཐོ ཐང ཚོང ཆོང 演出起码马东让人测了三把打出闲了中央通过出了联系天阳温水上部电池冷度吧不从强度中央头顶地的人比如我们地的人找温度吧冷归宿无人地的人在面三点冷比如巴当地的人找温度吧冷归宿家庭地的人在面三点冷最近下边地的人在面冬翠了归宿左边地的人在面三点冷冷嘴 大通地的人找温度和冷归宿也像你一样在面三点都最大写送点给别抢起演出面系列区别演出面杨记除了孙探宁腾这位解释不明三个电器那我个人切的演出巡逻前边宁晨区的民度给不抢了特贵给这天然能探打了巡逻客机关家的那么小探贴了泡沫大气这边落地居落写书边 개별 개티티시 군자는 남마티 인초마르나웨 쇼뉴 군자티 포메 동라금니 젠첩세신쇼베 노상병요 개지니르 징부사르핍 인초 톰시 세다마 남기 꼬디르 라량싱니 개별 폐지소 징부사르 젠기 세신쇼 니마 공차카르 포장토 용기 총도 핍니 용라창니 젠첩세베 용치 아메 인초르 톡수담 망삼 송바탄 인초미시니 개배 아마 준비 유도르 조베산다 창초 징부르춘 포모마기 아마 큐멘바 통퇴 예베산나 제네미 텐도 초로 아마 톡지젠시 지키 지른 개배 마보레강 학배 동심제니 슈소 생겨나무소 디랭키 변종 롱친년 칠리 군 벽에 롱친 직제 비 초두 직제 리친 직제 갸츠 초티 시베능 구베 벽은 누가를 좀지 강 아직 하며 접종이 맛이 초도 교정 신도 차체와 최근 노루 상부 남타르기 남편도 조대 남타른 뒤 담교기 조례 모 자르제는 장초 응안된기 주목하게 차도기 연초만 매부 소체 암초 허리탄 년제 체대 옆개부 노친기 밀음 족신 모중품리 류대 개세 노상 장초로 마도 종교 가능성 용타 연초 니기 쉰딥 공초기 수와 치다를 표경 마센바라 노상 이바도 창초 숨말은 조괴배 가진 퍼배 개보 노상 탕 인초니 지키 지르 청년 젠민 되베토 인초니 노상 체베 동에키 인생 군도 나신 강다리야 옆에 배우가를 견도 민류배 노상키 거송 지부를 랑데 창초 미구 유토 유르 체베 거기 고수 탕 개마 개창 거기 총림 소기 고로 최계 노부 상부 남타 랑게 남편 탕 뛰는데 배배 치기 고니 냉매 샤라 총림 티다 아직 하면 뇌가르기 춘주 토니 차도 나오베 접합 카지 탱게 추 스링엔도 접히 레센 지메 낭 탱게 기념토 티린 슈베 낭 탱게 초튜니 노상키 창미구 유도 유 特别 거기 총림 탄 노상 창도 윤게 베 라탄 뛰니 저모 나게 탄 암추 허리 옌초기 소르 토빈 조르와 신도 녀바 잠베 옌초 티세 유도 모 포르가미 총추소 사송디 담규게 총리 모사르 세신 케도 파보남 모퇴네 링규니베 대게 최 투도도 레센디 센주로 고베 하섬 조베디니 가수쇼기 레센디 좀지 지소 탕 조종 쇼켄 체르니 십시리 친구 켄 게르르나게 섭슈니 대게 최 레센디 센바라 동지 체쇼기 대게 슈덴자고
1: 탄더니 비징키 추즈조게 딱다지
2: 디와마디 기우 수양미 탕구충나 디리 학버지
3: 他居然做赢不赢？他说是以往给穿的样式的，先把裤脚穿呀，看哪的，是居然
4: 今年十月来了，我上次拍面给面具给粘不起来，谁给面具？居然给面具，面给。
5: 你看这十月呢，蘑菇棒呢，过敏性质的，蘑菇棒长呢，对不？别给蘑菇棒
6: 棒。三等的，明年给这的呢，重要的跟做起的呢，谁当居然的面上老？
7: 蓝若地堂写着三句呢。端头吐了多汤，你素面。
2: 落多明白，穷看吃亏心。
7: 地堂蓝端提议点着走。
2: 地堂蓝端。
7: 地堂蓝端。

자라 그런 일 모셈제 내시바 세난다 내가 로치토다 퇴자정신이 왕제마라 초보다 닝기샤네라 내게 친지지 태샤 다가난신 범디 면제를 대차제 내다들 통구도 와 다 네베 코베 나로로 독재 딱제 제베 데보시 데비나 데시는다 네베 코베 나로로 소마라 증냠시 제베 시그다 에토메트 세야기 디메지기 교두가 신도 토지 이내에 아자라 지난 세시에 쉬어야지라 다나 딱제 데뷔 날 텐베시

0: 你听个兔子沙巴子呀给别尊记着的应该买的恩子了听着早晚的应该买的能给你也帮我的看了也不去买什么呢听着很着是应嘴饼的你老张要给谁家也不能吃这几只也是给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달라. 다른데 첨제 토리아 통야 망고 유베 게린수 면교기 차차기 세지 왕홍린 14cm 되라. 디다 비르실 단토야 지리체. 던도 가르사 뉴슝 양 단토르 세야기 세지 세야든도 던도레 신도 좋아된베 록두 타마 다딘즈 창문로 침게 예전부 디즈 저스 챙겨게 면제다 독재셔다르다.
1: 오진진라벨라
0: 남규딘즈 민년제자바 치리다 네브메교체 던도 독재다 저와큐는 메베 서르지와리 다 이내래 동을 더 잘라딘즈 수균기 독재다 남바면자외마도 네브치죠 독재다 지구지기하르다라 던도래 나르마선베 북측원의 차시아비이나 링예랑도 인지치하고 네브교부르바라 던도 장외 망부지르 얌젠기 삼루기디 쇼크첨부시라 유두 콘즈 팀겐 예젠베 샴베 니나로로 도스제 클릭을 추주고르다라 던도 이키랑리아 세세 슈아지르 도규덴베 치리딘조 등유링부 세차비이나 다 왕제 말라다 나란즈 닝체 침부 케만 나로리아 니부 침부스고르다라 던도 첩체딘레지다 소쇼야지다 메즈지 독제리아 인슈야가 니가 요르다라
1: 저 니가 젤라
0: 다키랑 보고 있는 애들이 김장롭스에 나눠라 두꺼태기 시절럽이야 용차다 최배 깽그지라 던도 파마다 보고 바를 다 샘다 정부 차지 아 보고 샘담디 예모토 부채 是吧 아 보고 눈쇼 치를 뒤에 사지 매다 밤에 사르둥고 독재 근처 이미 마신 봐 다 디테일이야 키랑게 떠구지야 후유교 쇼베 내주 워리야 중배 교화지를 달아 자라 나 엄지지문의 차샤비 내내 내도 면주 제배급러 밀리야다 독재기 류심 나로딘데 톰베거리 이내래 문에 로밤시라기기 단 학과도 부고친주 딘데 문에 차시아비는 디테게 그랑게 비게지 시즈 티다지야 이내지 로스기베 개침부르다라 파마츠 뒤다 남북군도 부고 장대 주고리아 도나제제 무슈부체 부고 류심 니기디 단리아 통제나야다 부고다 초부 처음 능신기 저와지 주 디네 콘즈 대당아 차롱 영향리가 배전 난고르다 아자라 킨송엘라
1: 지르당기 지르지르 삼주마도 두세다 좋아요로 삼고르마죠
0: 딸리키랑 모슘체 보고지 시바테다
1: 네세 니즈
2: 암라 니즈바 디 남규기 지르딘제 지르 삼주 나랄레 익제 야고 스탄투는 삼주 오늘 차도하게 된제 던져야 멍지게 이 지금인도 나랄레 암란 기나르 배선 체제 잘라 컨중 문준 딘데 세그멘트 암라 야데 토이 멍오네 하고 무주 아키라 두 팔 준 딘멘트 아레 도샤 암라 꼰다
3: 주마니 이지민 지 서사치라
2: 꼰다 암라
3: 어츠 어츠 어츠 다 주마니 서사치 라자가 님베 딘데 치도 좀 인지민 지 토나체 다서 야우치라
0: 범라 심제 마치시 랑게 我做兄弟也不切面具也不切面呢 让点点你是查给用过的线索呢
2: 那什么叫
0: 阿家来看来 他这个农具的 引起面具透露你们那些 不过你说的这么这样啊
4: 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庆月马生，你真的恰恰不一呢？看了年轻，别尊堂，也给起心胸看别，心能静。老兄给暖胸堂，初步这边三连马七吧。提醒今早老孙春去，透过去读信堂，老孙用茶杯敬去，通知七里我去，土在去杨三龙身。郎村得不离点难命，既然去。南面都想被透过老孙人，除非店家给我们给你七十的人，他们堂铺出牌去，相当别人用茶不停，都在争取区别，卡修宁静提醒。

0: 간단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의 생규로
2: 세마블린제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의 생규로 년춘쇼인 제제주구니 개가면추 갠송추기 망용키 면추 갠송고티 롱아첸 종업에 철시 캡라체버시 철진아 롱아첸 종업에시 시제 면추 갠주나 슈체 로다르 자제 급주 광 예매 견종 투바 체급타 총제타 총습기 주미 시제 면추 갠주 자차 견주 예매수 땜부 용어 체급바 튜도도 지약베 시제 면추 갠주 탭제 동고 캡제티 녜동자미 장을 류 자제 견주 예매네 자제 제주 연파로 토르 동고바 제규 차규 서규 상매 부제 커서 매게라 태가르 주고바제 카세 등유시 제제주군이 하사 초급에 개용 원부 균제 냠질 현소기 카데 표교 레튠기 세용의기 손듀토니 사르급에 시도 제불신나 롱아첸 종업에신 개용 원부 균제 냠질 현소 콩도기 표타 신진시 표제 규타 종기 지보 원부 균제라 원겐 롭수 협제 동외 추제 토르 동주타 도린 롭진 전삼기 롭수 폐제 쇼싱 동주 원부 균제라 레리 롭수 타 도린 롭수 용외 구가 망도 동주제라 갸뷰 세균버시 니듀 짐주 겐젠뷰 코르돈 요거르치비 럼디 쯔체 라다 주시바침 체네 예용소 코르돈 요거르티 럼디 쯔체 망부트테 퉁고 믹세타 제거 레바 냠레 피숨 초바 망조 루이츠마 체 용아 지주임시 니도 냠미 쯔주르 잠린 취미 초진 지지 주군이 비진투 고조바타 갑디 초진나 링디 조타 응마 된초 퇴종기 제고팅 된주학잠 제 추요바타 짐슈 켈레 숨결하키 퇴제 송동학점 점점 체요부터 대주 퇴제 사법 송결학점 유비시 지역수지 시진핑키 최대인대 단리 등고르키 예시에 개친 롭종탄라다 딩섭체니 지조용수 멤버 지구타 최대인라 통신체비 나버스무준디 대단키 중국족대체비 두표 응안외직도지체 중국 멤버 퇴진급수 중앙체자부타 계급 최대인 대단우린키 멤버 리슈키 응은둔체지 용자체 유비시 今天节别次祝你中国面板推荐听古巴一幕堂三个月别节节祝你结合推荐地堂无论你写作写不行呢你多加密三个流浪就跑了电用数连你面板各主把制作我叫你走行呢龙啊前继续别推荐地堂新年别配件车型难电表级别名字也来拆开立柱重有时你对电子看卡机器针对呢应诺堂这些面层把所有的那段跳不了制作的图过全部几个月别 接着中国人结合人员具体达到当年电子抗体针对农村来协助解决了错用的兄弟解决来团具体解释大队呢先进人别人员先进才不卡起拥有查缺别年让空道体电子抗体针对农村来前案协助解决具体解决不同来团车马别的协车来去团车主车具体在团团团结合别浪式团员不是
3: 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接着
2: ba du yu gor ki ta tu patim che ti se ju ta che de jeb ta jin ba de ne lob jin lob de ba ti we ma wa chong ji ta chong sip ji di gu tu le shu tu ju ro ge de dang to xi lim jiu jiu ma la ta jiu jiu nu ba ti rob jin tu ju ju ro xin dian bie de ju ro nu dian che yu ma shi zheng mi xuan de mie bie ni ju xin ke ma bu xi ke ji ze jiu bian ni er ye wa xin chun zhe ci cha gua to ni ju bie wo xin ne er ye ge song bu yu xia se gu tu er ye ma gu ne bie te 我们是民别接报七星月不堂天南起各自铁棍行李依然起梦主就直接不是出国年梦棍七天前革命提议不是接着九个年法人市签证部长八月这两年初头法人市昨天曾被农务局以色列图写下七天错了俺为各种亲密说了三楼东西月起决度三毛不理解天体刚刚也曾就是年终学差

0: Ta pecha shabna ki lanzo tanda Dimi na loo loo tse zuamna yang kwa che tu maari Yang mozhe na loo loo tse zuamna yang kwa che tu maari Ta dunyi ni na Dunyi ni na dirishal Kesi dimi loo tse di zoi na Ngana su mangcha shi dimi nemse gane yang di churil Tanda loo tsum tsum chini chunju shi Di kesi tsum chimdo na dimi loo tse zuo re Ta di meba cha shi na ngana su yang mozhe loo tse Zoi mi tang shen tang da gilang na zu Chu zui yung gyo shi wal mo zi tang da Kap cho di yo che yu se di yun de Di gi de ya di shio ri Tsum tsum chi lo maam chi Na zu tang da Di mi ka ne ne miya ne me ne re Yang di shi mo zha chik di goyo le dwar tuk su shen Ko ni lo di tsum tsum tsum chik di Di ya mo zhe lo zi yu mi chik di shi ri
1: Le da chi ri bala gila
0: La ri Di shi yung gi na zu ta pe sha shen na Mo zhe lokze zobda yamene dimi lokze zobna ya dimi khan de ngana su tanda ko che ya tanda nyema
1: dimi ranchi
0: o dimi ranchi ri ti chu shep je mo je di yan che ya ri ko tanda na zu kalo mun jo ko ne yo ri
1: no le se
0: de che ya ri
1: lo lo ge la le se ge la ge ten gi na zu lo sa chu je di da di nu bu sho be sa sta an ti che be sa che bi na ta tong se yin bi na pa sa ta bi ni ge yo ma ri sa ba ge la ta ki se ta ring da chong gi ta le ya be ten yin be sa ran ti che bi na an ya m ki le ya le ya ge ni ge chen bu yo ri sum bra ba la ge la ka she yin ba che sa an ti zhi duang na zu ken zhe lo re ji ju ge ne xue bin de dian ping lo zo bi sa xie duang ge la ni di yun du san ba ya ka zu ta bi ne le lo chu sa ya ya wo ri sa ji an zhe di ni ba ra le ya ge la zhe wang de ken zhe zhe be la
0: 딘지진이라 배샤스나나 저 모델 록제 시험하래 모델 록제에 탄다 그 체제란디 숨내 시버르리 망차 론니네리
1: 롤레스
0: 다니마 나 탄다 저 록제디는 양 록제 나로려 탄다 디슈르이나 출루야리
1: 롤레레
0: 추스네야 칼레주라 말이 그 카토타 쉬는 록 록추 록추 넘비 루야리 갑자기 지체 록제디
1: 롤로
0: 록제디 그 tanda lo sase dum dum dum je kashel shi kashel chu kashel ge dus kapchu chunju de sha shor ya tim je na na zu ge ge shu na ten shi sira ti nu bi lu ga yo re ti lu ne ya mo de chi ta je sim ne ya ko sa yu re
1: na le le ta
0: ti ke si tanda na zu lo se no bi shu me bi che ti na lo ne na ji lo se ya ko de ba ne na tanda mang cha shi tanda ti su re na chu lu se me su re ta ka to shu na Kamlogdi,
1: Gandhien
0: shuri. Gandhien dina lonyi na losumboru liya chitaan na mangcha shola tuwi la. Tati shola chi na kardu chi gyuri shal.
1: Kwa si se di inba chi shan lonyi na sumru vangi la. Chitaan lonyi na, lonyi isti ba na, ane yao kwe da nubati shor tuwi vangi la.
0: Handi diri shal, kwe nubi shor na kyun mangsho tohaya di namshi gunga dan zhen na lo ma ba ya da ya men chi go go lo zo zo ya me
1: wel
0: tin ji di ji sha lo da un chi no bi shio be chong da su shi da pe sha shen na ta ri mo zhe lo ma ba ji ya ji dan da de lo re da lo gu da lo gu tui ge bian da din shu ro ge shu tin ji shi lo ba ba cha shen na ya ni mi ni shen da ran ja zo du na ya men no ko lo zhe shio ri lo zhe ge di no bi shio ya men na zo han da lo sa chi me wei, lo yang sa ya chi, di ya hu sa tu guwa ma ri. Di na lo na tanda na zu, lo zhe gan le yang chik di nze shio ri ki na. Lo zhe gan de ya tanda, mi le chung zi shi. Da lo sa ya kende do, chik nubir chi kende de do, da ya cui shi du si ye wa chi ya shio
1: ri.
0: Cui shi ye wa chi ya di na lo na tanda na zu, di su de ya yang ge yu chi shio ri. Cui shi be cha shi na ga bu ri du na. Karimi. Tine yang janguru shi no karimi, nakpo chaadu no karimi, di suyde tiyori. Ta tanda diri shal, kaawo sur shisobda chaadu no yang lokze gyobu, yang saamadu be diri shal. Di suyde yang jangu shiori. Jangu shi tohamane, ane kuwe yang jik tseishi, dakda diyebe sur shishal. Tine yang dinda nakpo shiori. Nakpo chaamane chudi zoba da lokze di nubwa nyambe ki tiri.
1: Da.
0: 哦, 디 수대 어딘데 쇼레
1: 어 레세 빈차잖아 로 바모토 베스란데 체제탄다 줄로네 모르게단 지제 딘데 스탄게 길라 소야난다 로다 로 투야시메 베길라 어 어디 다디엔 로그 와길라 어디 체베체 다 단토 베스라 체비나 아니 피게 레니엘이야 냠수 체사야 게베스 체비는 콘조비네 로제기 컨트롤 오레다 갸체찬 로그 베길라
0: 어
1: 갸체디게스 데샤 세야르 안데 송도인 탄데 길랑게 소야게 추시가브디다 정구디 네 나부디 오디 차시음에 저베기라
0: 대차시르라 땅 나중에 칠레 소스란 침나 양커도 디셔리 록젤야 디시야 셔리
1: 근데
0: 그 간데 따톰다다 텐다가네 겹쟁이야 고야 두시 셔리 록젤이 네베숙 칠레데도 갸자가서 데도 도스타야 셔리
1: non le sais 갸자가서 실레스 인글라지르 브벨라
0: 제단에 갸자마 십주 사사스는 나주 제네 야오
1: non le sais
0: 록탄데 네베다 디게 껴르껴르껴르 망차시 가지 죽주스네 제네 잡으시리
1: 노 레레
0: 다 가지 한 두리제 가지 십주스리에 차순지리
1: 노 레스레세 가지 십주인들레 주어 인지 제고니라 치르반기라 노 노
0: 다시 나냐도 말이 다 배샤나 뭐 남규 뭐지 샤샤지 님이 뒤인제 능다면은 어느 지단에 님이 니스네 야지 로조디리
1: 노 레세
0: 다 나도 뭐지 샤샤 되잖아 야 로조야 시 말이
1: 호실
0: 딜레야 어 즉 샤샤서 로조이 사지 근데 말이 샤샤네는 야코이나 로리아탄데 디셔릴 아주 미다차릴 갸게슈네 쇼 쇼면 상태시리
1: 다
0: 과게 수 샤샤라
1: 그 베니스
0: 어 니스티브 참 그 나로디게 니스티브 실로디게 니스티브 말이 야로도 슬레제 샤샤라 다 베샤는 아주 뭐저 티드발이야 더디트다 야면지 골드 숙침 템나 게게구이와 그 로디 베르게베다 엔딜
1: 어 레스
0: 제가 나 록제나 로로 체크치 두스탄셔리 계속 중니 실롤
1: 어 레스
0: 뭐라야 네 주의미던데
1: 레스 레스 이거 로터치
0: 네 디지르샤키나 어 나스탄데 테페산 록제 조지 충분다 총 로도 계시면
1: 어 유발
0: 더 디나로네 네 주 망부스 탄다 간다도 나 디셜 눔다 로 냠시 챙겨체 네 로 뭐지발 드니 니가 나스탄데 눔 뭐자야 로도 겸도 군인한테 숙제 올라가서 다 근데 님은 그 뒤는 모두 총은 다 총은 봐서 노래 게임은 능다 아마 지리 쇼 말이세요 모두 체다 체 모두 체야 되는 근데 뒤에 봐 록제 되는 숙제시 왜간 야 도리
1: 레세
0: 근데 모두 총은 되나 중니 왜간 리
1: 아 네네
0: 다디 단단한 아주 로다 눈념도 제 양로 갑잔디 다 모두 총에 숙제다 직벌했음 동의 척도도 이 도움은 로가를
1: 아 레레스
0: 다 로다 눈님도디다 단데 로 모두디 로 숙제에 관한 강배 로 숙다 자리 그도 디시시
1: 나는
0: 로구다 디신기
1: 시두르 배기
0: 어 도스디에 세리단 시리
1: 어 레스
0: 다 디인지 미지 눈체 학바도 관한서 다 대개지 이야기하면 록슈시요 말이야. 록슈디 중니다 중니. 뭐지? 니스텝시다 니스텝시도 내야오래.
1: 나 레세.
0: 나.
1: 단데 계란 소야 니스텝시 우위럽다 중니 우위선 저반기라.
0: 어
1: 된소 안주 넘겨다야 제바차선 계란 록제다가 치자르벨.
0: 어 질. 뭐지? 단은 저 초베 나롤 비주다야 뭐지? 총. 다.
1: 결코 저반.
0: 제 결코 딘데네 속지 단 충이 되면
1: 어 유발
0: 그것도 쉬우는 단다 디르샬 앙장 추신 거 없지
1: 어 유발이라
0: 남고 추시시 딘데 든주 망자 단다 디리 중일이
1: 중일이들이
0: 딘데 딜레하 쳇 단다 세브 주발
1: 어
0: 세브 앙장 세브디나 망자 뉴스시리
1: 아 네세
0: 로다 눔디네 야군이 쇼로가리
1: 네세
0: 로
1: 랑코 뒤시 체베기리 나라리아 로부터 갈야다 대바 미 메시지 사제 딘데리아 케세레베서 체베이나 양안난소 근데 로레랑가 소리아다 모제스란데 가제 고징아 데로스티 게브로치 슬럭버반 어디도 양 인지 데레 이습 체과지바 소스타 총베
0: 좀
1: 랑코치 신시야 길란 펜주니 조로 랑코레 디칭메 조르벨
0: 주주 디시리 먼저 로마다 록슈교디 크르투치리 단시리
1: 노 레스
0: 로 모르다 탄다 로눔
1: 我的钱给我学完了给我学完了很多的电动车了对你你当当那种那么预备就当然我这弄过我这里啊落度呢啊那落落来忙过是自己当时哦累死累死他过落过去可多落的熟悉不来不来了那你可能就别忙去了自己来不来了累死累死对啊他公开不如两年就进这忙过多哦累死累死那我就一些地铁里啊一些一些吃过去来了是吧给了老老累死累头见了
2: 퇴신의 교지 중중 람파른 예투 강충야
3: 딤주 태제 레젠디 키에게 귤미 람초인
2: 다른 키에게 센시마디니 편초 롱친 년천대쿠 표외 롱진키 딤주 태제 시비 내세시
4: 남바바
2: 오우 나가 아마
4: 탄남시 초로치 자치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2: 레샤 레샤
4: 나 바방에니 지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샤프지 저카투게
2: 닥다리 쇼링에 모타눔젤루
4: 모타당고 마리 녀크자 차로리 팅자 모타만베가라 샤사카고시도 퇴미눔 촤라리 아 요쇼 틸레 나앙 바방에니 지주랑고 대제조
2: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참에 개고 용지다
4: 그러봐
2: 지주 난관나라 망스 대비네 승릉대 양스시 참음의 승비
4: 그러봐
2: 마세 고유에 바소소야 용시라 조사
4: 그러봐
2: 나가 아마 창부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4: 야구 크제
2: 다체나 아무니 지주랑고 대제조
4: 조조 지주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남 봐봐
2: 야 나 아마 계속
4: 겐근 전부 뒤집체
2: 어어
4: 데니스
2: 니스메
4: 다조 다조
2: 다조조
5: 几杯苦油苦养不烫苦油了把它做千不明为切场面几过了盲掌熊的也不远

계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균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무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교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三年人工凝脂数据它前居接所七八冲网中网拍住三十卡起了七八七号拍住天明吉萨加拉南提住三年人工凝脂数据它写字数据能据农据它预计图七八冲网中网拍住三十卡起了七八七号拍住我们给萨加拉南提住接力度下面了让中期创建它创建做卡起给能行文的学院 사살 남티뷰 저자마쇼 앙차 주지타 저자 토쇼 앙차 이자송파 삼주스레 차부총을 법교 저자마쇼 앙차 구타 저자 토쇼 앙차 니슈파 넥주르 차부총을 법교 저자마쇼 앙차 앙아타 저자 토쇼 앙차 주주파라 저기출라 퇴자를 법교 저자마쇼 앙차 적송타 저자 토쇼 앙차 이제피파라 내동출라 남티뷰 저자마쇼 앙차 중니타 저자 토쇼 앙차 이자송파 생각하고라 차부 총업 법규 저자 마쇼 앙차 구타 저자 토쇼 앙차 주구파 크루출라 남티뷰 저자 마쇼 앙차 구타 저자 토쇼 앙차 이자앙파라 게젤 차부 총업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주타 저자 토쇼 앙차 초비파라 보신라 차부 총업 법규 폴라르 미신의 앙파르규 저자 마쇼 앙차 게타 저자 토쇼 앙차 이자지파라 현재 차부 총업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앙아타 저자 토쇼 앙차 쩡아파 암도르 차부 총업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시타 저자 토쇼 앙차 쥐지파라 담슈라 차부 총업 법규 저자 마쇼 앙차 듄타 저자 토쇼 앙차 쥐주파라 소종라 차부 총업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시타 저자 토쇼 앙차 니슈파라 해리 차부 총업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시타 저자 토쇼 앙차 쥐주파라 땡진라 남티뷰 저자 마쇼 앙차 듄타 저자 토쇼 앙차 니슈파라 로롱라 남티뷰 저자 마쇼 앙차 듄타 저자 토쇼 앙차 니제주파라 마르감라 차부총어 법규 저자 마쇼 앙차 듄타 저자 토쇼 앙차 조비에파라 조공라 차부총어 법규 저자 마쇼 앙차 게타 저자 토쇼 앙차 니제지파라 자유라 차부총어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주듄타 저자 토쇼 앙차 니제듄파라 범이라 퇴자를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집시타 저자 토쇼 앙차 니제주파라 밀린라 퇴자를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조송타 저자 토쇼 앙차 니자송파라 야자를 퇴자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중니타 저자 토쇼 앙차 니제피파라 난가제를 차부총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주타 저자 토쇼 앙차 쥐앙아파라 양자를 차부총 법규 저자 마쇼 앙차 게타 저자 토쇼 앙차 니슈파라 남린라 차부총어 법규 저자 마쇼 앙차 구타 저자 토쇼 앙차 주구파라 댕리 퇴자 법규 저자 마쇼 앙차 게타 저자 토쇼 앙차 조개파라 퍼리 퇴자 법규 폴라르무 숨니 시파르티규 저자 마쇼 앙차 앙아타 저자 토쇼 앙차 주피시파라 존나르 남티규 저자 마쇼 앙차 주타 저자 토쇼 앙차 주피시파라 냐남라 차부총어 법규 폴라르무 숨니 시파르티규 저자 마쇼 앙차 게타 저자 토쇼 앙차 주주파라 현재 남티뷰 저자 마쇼 앙차 구타 저자 토쇼 앙차 주구파라 대근라 차부총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송타 저자 토쇼 앙차 주피파라 사자르 차부총 법규 저자 마쇼 앙차 주타 저자 토쇼 앙차 주주파라 니모 차부총 법규 저자 마쇼 앙차 구타 저자 토쇼 앙차 니쟁니파 제리도 天地南新闻的徐草

왼잠기 재물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싱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흐대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싱일링게 닝지 총기니 표랑경 정기 샬류 참탄 열론장부 메규도 차유 샤초 참도타 장능추 누타 로노 파사 허거제 단지 유부타 대샤모토 닝지타 미도 메니 공부겸데 저유 보오 낭종제 종두 유시 튜모모인베 춥체예 진념체외 릉충 윤충 다 중심 디른 남공원라 진갈 총불 유신 경농탕 초면 전종기 미남기 당화 왕미토 전바체유 갸갈갸서 체면 주룡기 슈킨 태배 긴기 디가라 야가시신 군가 초화탕 철추 명부 유배 신제 나서 이거 역시 보호탕 루나 저유서라 깽오기 퉁콩 피송 초코 역시 보호종니 편종 실크기 히말라야 리규탕 년轻탕리 리규기 진참소니 유진 전염 토체 지치 니동 학점리 생기 매부타 콜론 장부타 이웅 장부니 디귀 투교디 장부니부 탕매 구토 지지 점린 토기 초롱 체모 안 탕보 열론 장부 초롱 체모 쿠 침부낭 육조 유신 보워로 롱은 니게 학점 신배 솜시 망보 유타 카지 이 토체라 지치 개주탕 범체라 지치 니탄 청총 아점 유신 생기랭게
1: 香格里前南领个去，博物总图人呢，出来男女预备是那么久来了。博物总去陆剧团人呢，如果接待了建筑学位，这部提东边边，领个去这部提起在哪的？我知道博物总呢，他有一种发配菜呢，就来。 俺们这老几个同的些呢，别个家婆同婆伢子怎么啥的，他穷啥的嘛是呢？俺呢，俺们这报名的人些，哎，等你啊，用不拉跟个干家弄来的，哎，伢子个，别个老几，伢子又长啥的，俺呢，他这个老几个在忙活弄嘞，哎，等你说的，俺们这报名给的呢，忙这个数据弄来呀，啊，等你别个家婆同婆伢子怎么啥的，哎，报名的人些，哎，等你。
2: 만족이 희소야 드니어래 당한 저 만족이 희소 커널 때는 드니 인사나 야 대방 공제 에 점수 드린 히트 말해 보기다 미세 미럽기 때문에 당한 안치 빠르 쓰는 데 때문에 에 미럽는 미럽 가수 그 좀 잡아게 에 드니 보기 춘중 어 보러 주 예선을 그냥 가서 보던 리얼 당연히 전부 사야 돼 커 충사대다 당한 저 보종게 에 자목하
3: 아세서다나서가서사제들미 자목하세고 아 다들 자목하세다 충들이나 먼저 자목하세서 당래 에 자목준스니 다 부메기더니 칭상장전 제비게 부메기 칭상 아 더가이나 텐데 송동하서더니 여서들이 계시노 대근 논조래다 거기 자목준들래더니 북고더니 중요래스 북고 논조래다 음 거기 에 보충하더래더니 우베라스 어디니 민도야도
2: 그 파들이 미 파지 에 먼저 보충육을 넣어주는데 아니 마녀 오베라스 어디니 여기 채는 마녀 오베라다 아 용기 채는 자무준사 되게 그래서 래 부부 구조를 넣어주는 부부 충다 아니 오베라스 아들이 중요한데 대중래는 그네 거기 드는 어 주복이 차출당 드는 대선으로는 보충주의나 거기 수도 없다 아니 맥이 드는 떡 많이 더 투자당 아 드는 옛날 말라리지 어디니 좀
3: 로직이 된 노출에 되는 인기 증거를 내봤을 때는 꽤 많아져 온 돈이나 강화성화야 껍투리더라 차수 자아져서 라바근 주고 바로 있나 하바게 되는 판 제들이 가성한테 자드는 초자 남자 길 라바 돈이나 어디니 여자 되는데 그것도 좀 있어서 단디 지당금에 들이지면 도스 아 되니 덥지는 면에 되니 야채고 차나 아니 예나 만달리게 대만 소리 편도 되나 형 이제 덥지는 솔직히 라마 힐리게 되니 거기에 되니
2: 유익을 유칭들이 쏜다 에 체가 중요한 데 미칭이게 미들이 마일리 드니 운사레스 드니 인데 당한테 에 드니 충충 드니 드니 거 드니 매바지 마더나다 야무나 다리를 잠표 중이나 드니 마지 아 드니 야 체보 차나 난저 라케서 말했으니 에 드니 제제 유미스 그다 너 데그 로직 드는 쭈바레스 드니 제가 사바다 바디 제 주가서 쭈스 쭈바레스 드니 제가 에데 바지 당한테 보면 그 가길이잖아 표도 쓰다 아 잠표 중이죠 에 잠표 드니나 중이나 저 드니 제들에
3: 아니 그 공부는 이제 아니 공부는 이제 되는 답보는 이제 아니 장해야 되는 시발에서 어디 시신도 아니 되는 장해야 시발인데 대걸에 딱 먼저 배게 밀래 아니 지주기 되는 공부 진행해다 아니 지주기 되는 한 나성해 아 되는 기기 기기 지그지서도 맞는 거죠서 맥도 그래 되는 차인들에 되는 먼저 양은교율에 먼저 처리기선다 여기 시진 중인도 투발해서 처리기선 아드는 소총기 축총기 되는 미든들 체벌했어요 어디니 시선도 되는 시거들 되는 거 아니 저 가난한 용리 있으더니 깨자 들거나 그런 저 깨다 바지 쳐서 말해 깨다 말도 또 부유래 가서 올래든 저기 제일 나는 분 저거 두지 거든이 용리 있으비기다 거기 편석이 라빠게 라다도 마선들이 지어서래 제거리나 내 파체데 제거리신 땅은지 아 띵라유는데니 나제 빼래더니 제만도 마선아 아 이제 땅이는다 땅은지게 아 잡어도 마선테니 땅이는다 선에 아메 소마한다게 상만은데 함상 거 같은 이제 해 그런서 로직이 된 어질 파케자 수히스게 가는 가는 힘이 어쳐드는 가는 용에서 하다더니 아 나제 빼기 되는 잡어지 아니 아 나는 저 또도 틀에 간다에 어디니 게 바로 왜제 렌들이기 되니 로직이 된 어를 맞았더니다 아, 드니인데 나 커져게 니스도 맞아 드니 좀들래. 아, 그런 저게 힘이 트지지. 그냥 나서 갈래 야지. 드니 콘들래. 안에 맞아 냐서 좀 오세. 아, 드니기 드니 민토리게 로지 드니다. 나 안서 로아게 야놈사다. 아니 커도 아 깔다 라시 눈가 눈세. 이게 드리트게. 안서 뽀미게 야놈사데 라시 눈가 눈. 어디를 지게. 다들 먼저 험하게 되네 로직이 되다 가시는래 야농게 야 화가 야농게 농데 라시주 농아 농아사 농대하다 양주 예바다 양주 매바 뭐 민트 쓰대야 다 그저 가서 먼저 깔아다 라시주 농아 농든다 라시주 농아사 농든다 라시주 농아 농든다 간다다 이게 그때 저단 지와다 맞아 되네 거기 땅이 털에 내든다 같이 제가 지어서 말해 험한 안주 다 버리게 있는다 사자수 있는 다 그런 게 파유들이 야지 미유들이 치는 거래 있나 그런 게 파유다 되는 매보 아 이렇게 되는 누사게 되는 유래 되는 단서지 받나 아니 재미로 이렇게 된대지 제도래 야 뭐만게 파유기 민데 런두사 사자달래 근데 다고 루스든지 파지 베글로 주인한다 아니 가나 자글로 주인한다 파지 든지 로지든도 되는 언제도 다 따지지나 파지 아 되는 거서 야트 전부 되는 거 화하야 눈을 치밀 걸레이나 안 파지 롱기 파유 보유기 양능사하되 제미로의 제도 안 간절 화하래 야 양능사 믿으니 에 달림 있는 사람에게 되네 믿으나 파지 대소래 지망하지 말하게 신주다 지지지구가 되는 도상에
4: 대미 갸주 친비 벌럭 치치위 Dorsu Kangi Lumbo Rimsin Tumpo Pa
0: Kole Tsuki Chagin Sidian Puki Jong Zemlin Yugor Mix Miyu Takbe Shin

0: 티니 크잉기 편조이 티니 미기 니초라
1: 나를 칭찬도 줄래 다 남자 난 그 치 등이 챘래 아니 배기 잡어 제바 중점부 중점부 그 보드네 샤트냐트 자트스 송요래 송요도 다커 중점부도 잡어 롱앙이 되는 다전제는 그 거슬래 롱앙앙 그더니 중점부 뒤차 예술래 아 거기 중점부 그다 주모세 난 영어 보고 돼서 부승되게 마대해 다 지마야 롱앙게 레이징되는 거죠 자야려는 제도 되네 아 파사 부주 초만한다 제게미도 에서는 나는 상황을 답받더니 이제는 보대선 사자기에는 옛날에 조치는 했습니다 그 조치는 다 먼저 자치 자유율이 입스 자치 사들 화가 자유사 사제 지역을 가 가지 나서 권유면서 사자 될 세뉴메 아 등가지를 겁대요 레스 냥치 냥보율이 드스 냐츠사데 먼저 공부 잔다 자주게 냥치 잔보 줄 치마레스 아 샤친로는 제도 보유는 저러세 아 샤르다 코코 뭔게다 벽이 잡아 난 그 트드는 중자보다 그거 파사 부지든 미제들이 청토는 와 드는데 다코 보미를 드니 좀 용발했어 어 드니스 희선도 아 드니스 희선도 다 샤트 되는 아니 샤트 보이는 집에나 자체 보이는 집에 거든 미소 속에 희선 남이라 드리다 가시게 샤트 보이를 집말했어 가시게 자체 보이를 집말했어 당 간선 날에 된장이 시도제게 되네 감부노들에 자체 사데 보이를 집말드리다 yāna ngā tō bēgī lōjī yādā kē tōlē ngā tōlē yāna xiātī tē bōyī lē chīmbā wātī rītā bōmī sācī tēgī mē mōchā kē xiātī sātī tā bōyī lē chīmbā kēlēng gō rē tē kō mā hlē wāndī lē yīnā tōngpō kānāng sā sā sācī tōng tē tā nī yā rō tē tē ngā tō chūndō sā tō kūnglūn chū sē lōng pā tē lē mī kūnglūn chū sē gō rē kūnglūn sā tā bēb tōng tā rē tā kō xiātī tā kō 조용을 와. 공문 주스. 와다지. 다른 아주 상나서 다서 춘도 유발을 누가들 상나서 하죠. 상나데 코 조용도 코 유미도서 콘다 신달 예를 마시스. 아 근데 나 상이 이게 예를 마시스. 어 상나서 그 사제기 미 대해서 등이 돌려. 아 등이 돌릴 때 다서 나 샤트 푸빠사데 샤트 텔람사. 샤트 텔람사데 다서 아주 춘도 상상 상나서 정사지 득가리 미 자수 상세 민다. 자세상대로 믿어도 샤트데 보이를 친사에 대해서 따발이기도 가대도 살래 자통민으로 거래스 아 자통도 거기 푸바 거기서 그 푸바대 잡부드더니 자세상서가 그 사실 랑데 민래 단다대 민래 샤트 텔람스 샤트도 살게 랑데스 더 가대 민 샤트 그 자통서를 따발 자통으로 거 자세상서 어디 민다
2: Singilinge, Kontanapatu, Sendrobatini, Ozon to Rine Chale Nanyo Yube, Sunamonjo Lala, Ozon Ki Lugu Tan Rine, Yugo Jetela, Gentishube, Tibutishin.

0: 매견이 균호다 채소나 뇌소 동경기 징수 중배 충군식이
1: 매견은 고치근이 만초견 탈순숨키 열군 뚜지미발 이섬남구배 차와 캐친시리
0: 남마타 롱예 강소 미소주 뚜치사 매 칭라오배 소중기 교체 지소치미수
1: 남균의 랑참기 로구이 강충토 치미초라 사체강충토 내가 소미초 더통직 수탄계내 차랑 양미초

0: 我们现在的地基是可以的是呢，侵占侵占，这临时的用啊，你当没完了，适当的差不多就没吧。平时侵占团呢，人多，所以就用的地，地基做的什么多。
1: 我谈个工作是呢，俺地基确实也是。
0: 他下几座套了，地基设的可以是呢，就考虑你的，对面那座有了吧？但俺来我们拆迁地基设的可以是呢，他下可以是草也不有吧。 东亚也会有吧，西亚也会有吧，昆阳也会有吧。我的地拆迁地基总比人呢，你说的地基用的，是不是炒土的多？地基俺他晓得，哦，几座的偏僻的俺单满这个压的土地回来是呢，哦，徐林南拆迁的呢，拆迁那个，哦，松溪庄古庄，他晓得，昆阳那个乌鸡窝的回来是呢，芒果就草也会拆迁，徐林南南果有吧，荔湾有吧，哦，嗯，金章前边有吧，俺现在几座讨论。
2: 초보처럼 망고 입어 뒤에 그래서 디지문진치 년야 다시 주년은 따와디 망고 도스 어 디지 세야 돼 조 그래서 소원하려 대부 감당 초시 사들이 초시 사윤 미사 기분 하고 그래 시엔 그래서 삼단이로 좋아 영화 자 영화를 난감을 해
3: 네 디지 조지대 세 제초 그 전배다 나한테 진짜 전배잖아 이 양
2: 다고 그 디지 지 라는

생기는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점 당하시거든. 리첸 십시 창고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년 생계기 안초 리첸디 센시 남바 토착나 슈거인라 캐시 셈보보 캐랑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전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제공 믹세젠 야는 유고 키 신지소 유비는 이토도 군내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 교거 슈거인 생계내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첸 신다 센난 유쇼

냠네 영어마 랑기 띠네수 동네 크모타장 치르용데 렘부치 빠도 메베 차솜진기 치딘 템포로 꾸바 기신식베 낭예 개발진 띠니 휴수수 뇌샴 이주기 추베 진풍달 렉바쯔디 윤신도 뇌베 믹즈 마르신 믹불토와 당 댐바 신제탕 랑츠 당 냠싱 샤낙진 섬으로 줄바 냥이 기 동베 류 주디 지신 룽기 괴바다라 다루와 당 댐바티 갸차 즉베 차기 넘버 듀티 수주 옌더 닝거 좀싱 뻬면 상아 살라 주니 디기지 스와 더바시 존장 흉두 사데 듀망 즉 봄자 때뛴 개부 나와기 규총 챔비 시진 삼이와 뛴쇼 직딘 숨균 지위추 강유 장미 깨바 두머주 총이 용조 뚝주 등이 규루 미지 싱아 뒤시 유래게 진쇼 냠이 큐다 차체로 담마타니 좀주 토메 곰 용수 도체 티지 시바숨 시니 동숨 미지 싱기베 냠이 킨제 큐라 수와딥 치달 수탑 제부 데라두 저외 톤딘 괜기 제직도 깨수 녀띠 제와 데랑나 진럽 토지 투분 깨버스 은사 끌미 낙베레기제 뒤순도와 동일제만다 류심 깨베 지친 숭포띠 깨부슈누 빼들 제착베 제와 님의 근다 대교르자 동의 민베 공부를 추이교베 깽의 깨부 급들 면도신 닉동 쿨기 는디 쇠버까 원디 달라 지지 개세디 링부 민바르 셉순 콜류즈 규바르 닝네 스티 망양팅 유탕 튀기 링시 깨워르 교루 캐디 젠디엔 대장 젠메나 등이 주베 람두 첸쿠르베 다니지와 표제 치릅칭 샌두 쪽베 멤버스르 렘베 다니 이니 칭워 세치바 랑토르 딜라 뜸베 끄친쯔 시 닝 탁바네 수와 제직도 뜨바나 뜸베 구티 좀시에 초주기 고네 외스리 님의 당첸 출비 김기 낭탐제 세월 제비 지토수 쿄기 퇴뉴르도 주부 시 송기 나와 토비 토비 깔라 은바르 뜨티 가구 이장네 신도 파피바 네바시 대다라 냠뷰 뜸베 송 냠집 뒤지 생활지 퇴기 론데 제외제 용수 조치 대퇴비 이니 동의 갸차기 나루에 동어 레츠네 가디 제가 코네그 좀가르 나외 캡줄베 넘줄 테니 배양세 대지 살레 퓨총양 태총기 자월 취티 영어말라 좀신기 메바 신사마 코월 키식 쿄니 진치 치리진 유진 뉘베 미쁘르토와당 덴바니 일라 멘드베 두게 나르웨 냠당 덴라 이기 제가 콩넨 괴베 좀가르 외기 나외 초근 조벌 치바니 남주르 응아마레 개외 취티다 저다 메바르다나 장부르 메식 제메 렌스바 타슈누 시식 강시랍당 똑바 퓨두 중와 십진 차외 남주당 덴베 고뮤 남주르 지신바 롱두 줄베 능수이니 디데띠 다니 동웨 남주르바 진이시나 게세 강당 뒤디니기 발도 디니에 직도 내자 등이 날마 순배 겐키 탄대 발도 텐지 쪽배 깨워 토발 먹줄라 개디 내급 딩이 시베 겐키 풍소 하바나 랑자기 렘보 로추다 냥도 댐바 치용외 대다기 돈다 지다르차 냠 신두 몽신 이천의 치면 동케발 줄라 니수나 신리 좀디 이럽 대외 냠다 댐바디니 케지도 퓨두 중외 조기지에 게세 강단 조발라 단이 유미징디 징부 마톡바르 제가 냠수뇽외 계산 토바르 니라 시베 겐기 뿡소다 제낭 바위 원주 시럽 퓨숨 쳐바 바우 시베 신우티니 닥자기 왕두 교르베 디니 로추다 닝돕 추하기 돈다르 외바니 가양 머치디 딜라 이딘 룽암 냠디 이 신두 파피벌 내발라 시 규벤 남줄 당제디 파피벌 매바나 표미 장매 유규치기니 깨오 폐질 추비의 남도주 집어달라

당 총대 딘이 진내게 머룽월 제도 냠디 내바나 남식이제 개부 코르제 포장기 체류도 중규 식대 랑친다 따다 마힐라 소베 따외치 테다 머류바 자외 낭도 송와나 바오시바 슈누 록심 게티 체류기 종나 따와 다르체네 자외 낭틀 마친바다 게르남 중규 자와 조안에 포장도 도아디 소수 디니에서 도와보시 테누모 시바 슈누 방규 니라 유르웨 뒤자나 대디니에서 동네 대니기 레티 귀탑수 랑디 송네 랑친기 자외 치료네 땡도 제디 개비 슌바 랑친 증가로 돔디엔 차와 신도 제발 진바 디니 내베 제외 태도 톡디니 부부푹디 레티 동툼바 찡네 랑친기 제월 내도 님바 제발리 대 레타 토르디 디니도 꿈바다 디니 토기 부부 민낭월 제디 포탄도 송네 레티 레타기 치치르 바과 슈프수주디 방귀기 디네소 나리아 개와시 망바르 랑지 타기 랑진 꿈바 통외 직신 뜻답으로 개부 중도 송네 직배 깬당 좀 중요 권에 쇠바 게마사이 딱부지 딱자 순한 뼈묘체 만두 밤이 좀 바신 주바르가외 차와테 등록 체미 튠삼다 초기 신바 딩가르도 랑친 개부 총미티 지월 춘유 뉴네니 레자 토르웨 틱비에초 서실 틱젠 더버신 똠덴 테니 꿈바통 딱자 지위 방미기 주베 예발 그러메 동해 직비 나루왕민 두비 로젠 기부기 강라 톤삼 칩두체 디니 딱신 렉제네 기침 뇌신 진리따라 지위 되네 공교르베 예바 토두 베바르웨 시 다리신 슌베 권에 쇠와나 개보치 신도 최대 나르게기 동샤 직진 초주기 옌드 요신바 책슈 차비 나르 렘보남라 메바 나오타 고알 기식 인쟁메 다기 슌베초 랑부르진치 윤덴다 덴베 쩨가르 똠디엔티 체메 차라 꿈시트 신지 체도 따와라 링베 기부 수식인 똠디엔 드는 덴드네 딱바르 기레 수인 마오 시 그바르 Lianpo namni, zhao chendu dienbe pung xie siba xunu tang bangu ni kona la tezum sawata. Te takbe qir, lhesung toho qi nekhandu songne chopordu jukba na, bao siba xunu meba. Dengi ki gebu langden la rangi cun deba dajime, langqin ki rawe tenba dede te kamdu qinbang meto xie naporwata. Ter bangu ki, Duk ngamar gyabu zhong su gyuwe zi, langjin gi rawe nangdu qinbe qir, zi dikye zi mawar mabubdi. Da ki ni langjin jingar domden gumbe nongbar gyurba ni gayang machi, rawe temnangdu marju zi ziga porwa minu so xie meba dimbe tuchungwar doadi. Laryang lekbar dogbar kishik zi gyabu dawe lochu ki ka gyuba na, lumbu namgi titakbe qir. Siba xunu tang, bangkyu nye ki dine su songne, chaksa ki marwe kyunpa la sokba yume ximur takba na. Bangkyu ki rechi lecha ki bakba dine shubsu jukba tongwa tang. Ti tongne kyang, dine kyu ki nipa ngunsum si jowa chakbu dikwa na. Dine dengi mala di shanta ki dala nyebe chitu chesu si chongi chakbur dion kyang, tangwa me dion bar, ti kona la nipa nye ne. Ti gyabu la shubashi. Tel gyabu hindu chudung chiwe shukgi marungwa di tatanyi du jaywar chushik ji kakuyubata. Tetsi siba shunyi suyba. Mi dagbu kenbar zuyajik kanki jesu zewe yi dun rungwar chedi chendu gyushin chingi gyangbali hindu mirikbe jubbe kangla tochambar chena tini da kunen jaywar kya chena te hindu nangwa zuyajik Gebyu leksu kyoki chidar meba xindu kishik jie nangwa chimbashi. Rangki misi dikdu le dhubi jebu rinpur mito yongminba zemni leki sewe kebarchu. Ngunsu melun chine dunbashi. Gyunje luo mebe dimba ni rola cemar kyurban di ngocar. Xiongsan chetan ngoca yongporwe longe bangkyu xieja misun di

남초 남불행게 내 원점 체매 루얀 시베네 신신심나 와닝 타분에 토제나 쇼기 내 젠디 케기니 메뉴에 톱세 토베 로아 유라 원점 체매 루얀 시베네 젠디 세네 니로 쇼로나

三年人工凝脂数据它成就解锁切巴冲网中网拍局三十卡起了切巴冲网拍局提名给三家的南提局三年人工凝脂数据它写字数据能就数据它预计图切巴冲网中奖拍局提名给三家的南提局解列度项目了让中期创建它创建做卡起给能新闻的学员 사사람 남티뷰 최자마쇼 앙차 주지타 최자 토쇼 앙차 이자송파 삼루스레 차부총어 법규 최자마쇼 앙차 구타 최자 토쇼 앙차 니슈파 맥주르 차부총어 법규 최자마쇼 앙차 나타 최자 토쇼 앙차 주주파 차유출라 퇴자르 법규 최자마쇼 앙차 적송타 최자 토쇼 앙차 이제피파 내동출라 남티뷰 최자마쇼 앙차 중니타 在托学安场你再送牌生个口不来下午冲我牌多吹在马学安场古塔吹在托学安场就顾牌客路去了南提牌吹在马学安场古塔吹在托学安场你再用牌给在了下午冲我牌多吹在马学安场出塔吹在托学安场出别牌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신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Penjong Lungchi Nian Chi Li Khu, Pege Lungchi Nian Tan Lungchi Lop Chi Le Chen Shu Yin.
1: A Shama Nga Zo Gyebar Sheba, Nang Du Di Ge Ngo Du Chi. Gyebar Sheba Tilang Chidak Nang Si Sum Yo Le, Tang Bu Di Jinjuk Sheba Am Yama Na, Mingxi yigi sumzu ne jinju yigi ju chidari yungwe cui xieba di, chidari nangsi tangbu che. Niba, jinju yigi ju le ngunju yigi ngabu chidari yungwe cui xieba se, chidari nangsi jike. Sumba di na, xiojung minju be cui xieba se, dinde jigi chidari nangsi sumyo de. Da xiamna nge, dike sum rere xin lanje zolo ngoto shugin yin, tangbu. Jinjuk xieba, jinjuk xiebe gebde zawa nangla ya dinde ji sungbu de. Gali chidang ge di ni, xi xi ta du chiwa le. Tangbu sungbu xiba tang, meni chubwe sungbu tang. Dunbu le ni, xia ma do, jinjuk yigi juru de si, cikang di ge den nangba de. Cikang ti da ki zo denje di kare si na, xie ji yigi sungju nang ne, Mingxi yigi namgi jesu jubwe, jinju yigi jubu di chidar yungwe cui di ngandoli ya denbar chebari di zogu denje diri. Xiamla nge cikang riri sosu denbe nge da kodo ngunzi am yangma na tedala ya deshe dudu chi shuginda. Gali chidang ge di ni xi xi tadu chewa le shibe cikang di nigi ngandola kari ngoto chebari besana Tante pui ki ne ki cha dang di seshe nangbo de. Teyang, deba riri la du shiri che ne, deba chi dang ge du, ne yuebe tsu di yi shi tsu du, nga du li ya ten nangbo de. Gop di sungbe chi dang ge se duwa la, o tante pui ki ne ki cha dang di. Deba chi dang ge shibe di kazi sikwa la sunan, ta sebu la ji shubu ina, dun dang chi ka, yang na, ta dung chi ka chung na, Deba rangwa ge shibe tundadide. Puyi ki dadu shunglu nangla ya, deba seya la soba, dezen seya la soba, mangbu legri ala, mangbu legri. Nganzu deba inere, dezen inere, hopti deba ina dini, tunjikbaye nawaraji, shari yungure. Ine shibe samlu dang, shibe ishib che, shibe iwa jiba ina, dini nili ya, kebar shira yore, kebar shira yore. Deba saya di kanda jikla kogu resi na, yingdu chang di ngedian yuebe chokba jikla kogu resi. Dechen shiba di du yingdu jorwa la, yingdu chang mengyung di mangebe re. Mangebe yigi chokba si ne re, yang na dechen jikla ya shiba re. Nge bezi shu je se she shu. Deba sudu zana nga zo piwi ki deba re re le ya du shi shi rwa la, du shi shi re. Du shi shi yi na deba meri ngore li ya yin du shi shi gugu ori, rwa la. Ona di zhen dabu li ya cha chuni shubi yi na gane se wa me long na la. Nga zu xie me dinde dag yi wa xie pe go lo, xie me dinde ji wa la. Po yi yi ki bo shik la, nang si di zhen ngar yi di ka jia taba za nam po, ka jia taba ca ma ni, ka jia taba za wa xia, sa ya xia sa na mo dabu, chu jian la xia. Di chwe zhang le xia de po tang ma ni ni ge gab la de chen re la du nga re chung re. Yi ne mu yi ge gab su kyun yi ge chung yi zang chung re. Che zang ye ge deba xie be gab la ya du den ke ba jik tang de chen ge gab ge du di yi na den ma ke ba am. Yang ma na du ma nyung di jigu ma yin ba. Che zang di ni ni le ya tun le ya yi na Kepal yore su. Nganzo lopchung chepe gyudim nana de chen seya la sokwa, deba seya la sokwa, mangbu legde. Yine, shibe tohne de chen tang deba nyele ya kepal yoba di ala ngele shen goya di kechimu yinza ngele ya di durduji shiwi.
2: Sengye namba cho kongkam san. Tanda kenam tse sin shimba teni, Penjong Lungjin Ninchin Legung Pege Lungjin Gi Lungjin Lopchi Lichinshi. Lichinshi Nang Penjong Lopda Chemin Gegen Chimua Tsilin Doji Lani. Pegin Dachui Ribye Kola Chidi Nansi Yubye Sina Yubshu.
1: Gangba Nibak Hongshiebe Gang Alik 가리 치당 게디니 시시 다도 치와 레세기 타마데 슈베 레다치 두알라 레다디 가와레 가와디 컨데스 가와레스나 거시 대바 치당 게두 네베 세지 숨루 숨줄레 가자 진주 이기 주 로스 까웨 텐디 레사 레디 댐버레 커지기 디 중공 레스 제시 좀 양 요레 네데나 디야 머지브 케마레 중시 세지기 이기 숨줄레 중추 진주 이기 주 중외 차네 제시 좀 있네 마태브 케요 마데성게 대바 최단 계도 내 베 세지 숨줄 남 대베 남베 고네 나조 문지 모두지 슈구 체바이나 뷰나라야 대바 탕부디나 까데르 바라 니바디나 자데데 숨바디나 따데데 시바디나 빠데데 나바디나 자데 죽바디나 샤데 듬바디나 라디제 디게 듄라야이나 대바 랑부 듄스그레 다 뷰이기 세지 숨주 탐에 주니드 카라스나 하안레 하안이라 주니레 메자 딜레야 대바 체가 쓰르 대바 체당 게도 내베 세지 숨줄레 다 민시 이기 남게 제수 주베 진주 이기 주부디 치달 중어레 자외나라야 무티딘데 숨거레 당부 숨바 시벌레 매니 주베 숨바탕 듬벌레니 샤마도 진주 이기 주루 데 숨거레 지강 제다도 중에 당부서 로라 당부 숨바 시벌세 딘데 두가라 디게 상바 크게 고그래서나 대발라 권난 것이 재상 대발라 고국의 유나 지금 당부 나라야 근데 송송아 당부 숨바 시바 세계 장세의 민크시지 중송하라 재상 디게 이나 대바 당부 까디 대바 숨바 따디 대바 시바 빠디 시베 된다들이 니 샴다가 매니 두배 숨바 당세계 매니 시두가라 매니 시바 민디 야 듄기 지강 당부 딜레야 자가레 지강 당부 최고 난도들레 대바 당부 까디 당 수바 따디 시바 빠디 제기 매기 이기 니니디 숭고세다 당부 숭바 시바 레 매니 진주 이기 주 난네 대바 당부 숭바 시바 소스 매기 이기 니니디 진주 이기 주 제수 추배 진주기 이기래 송바대 다시 한번 어디 송으로 와 추배 송바대 송으로 대바 추배 송바 대바 추배 송바대 대바디 추배도 가려서나 샤대대 샤대 송바대 가려서나 아대대 다 태진기 공도 송어야 진주기 이기 추기 강아 어인 냄배 진주기 이기 뒤인 충성하라 다시 한번 가려 송으로 해서나 둠바 랜이 샤마도 송으로 대바 듬바디 카라스나 라데데 라딜레 셰이디 로스카 셰이디 파푸 셴숨부디 라라사 디게 숨디 진주 이글라 주바 인자 디게 숨디 초 주게 레사 레디 가웨 튼덴제 가자 셰이디 디바 디난네 로스카와 파푸 셴숨부디게 이나 진주 이기 인스 숨바데 제자 레디 누버디 뜬제 등어터 다른 안주 피해가다 시험은 셰이디 파 뷰베 다 누버디 텀바데 공도 시에베 낭두디 튼달라야 양제 두베 도지 라게 준비 왕분 나네 나도 재미 딘데 주발라 강아 타나 파마 라라사남 진주 지우스 숭머르발라 치강도 퍼베 강바 대다기 고든디에 창말로 투민 싸워나는 숭샤베 다 진주 민시 이기나네 진주 용의 추댐바 대당 공바 찌도 내제 대남바제 디 내 슈야기 민시 이기래 진주 이기 주 치다리 용의 추디 시에베이 샤망의 치다가 낭승 이바 문주 골라야 슈이 문주 골게 자외 고든디에 신국의 유나 디라 니엘라 통말 신고베 시자조레 디 카레스나 세지 숨줄레 진주 이기 주도 용어 탕 진주 이기 주 낭네 강아 강톱기 민시 이기 남기 원도 주베 은주 이기 나 용어 체바디 니엘라 공부 시국어레 대골라야이나 자와라야 딘데 지 숨버데 진주 이기 주니레 당보 숨바 나빠 주 등반 남니 원통 조스 시강 숨게 진주 이기 줄래 민시 이기 남기 원도 주배 원주 이기가 지다를 용해 주디 대낭 바지 깜바 당보 탈수배 레사 레스와라 진주 이기 주니 레시배 레사 레디 양 가와레 가와레 가르 가와레스나 거시 진주 이기 주니 레 세디 거시 디임바 덴바레 가자 가르 구가레 가자 샴게 낭드게데 디 가레스나 당보 숨바 나바 두 듬바 세디 로스 가르 구가레 디갑게 당보 숨바 나바 두 다가는 신고 듬바 세야 소고 두가라 돈조 창말로 구름 세외 증민지레 다리 뒤에 시에베 구름 태양 공토 진족 이기 시에베 급 중화신 당보 순바 시바탕 매니 주부의 순바탕 등발레니 샤마도 시순베 급기 구름 뒤네 마도 없신 난거래 뒤 도업이는 차고 배들는거래 알 다리 시에고 알베 오나 다리기 당보 순바세 진족 운족 시에베 급라 진주 이게 주니네 당고 숨바 나바투 등반 남네 원당 죽숨으로 와라 내 단다 슈에디 가르시오 와서나 진주기 구름디 뭐투 붙고 와다 되네 운주 이게 상말로 있는 파주 축조에게 견디 차용거데 딘데 송자 양제 두배도 지라게 특이 준비왕문 난게 셈에디 강아 타나 파마 라라사남 진주 주 시바디 구름디 자외 대진 모두 손선배 투미 자외 구름 뒤당 천의 개월 치어마대 개월 만조방 최고대 개월 치바이마 냐마나 구름 투바이나 당부 수방아바 죽두마 남는 건도 안 죽시배 얘는 문죽디 문지치다 매바 차버리 세부 슈브나 양재 두배 도지라가 준비 오면 나랑아도 시험이 뒤대 줘봐라 강아 타나 파마 라라사남 진죽주 숨으로와라 시베 구름 디 다 내 대지 슈브나신 자외 고든탕 콤바직도 내버지래 진주 이거 주부 구름 디 직베 다 구름 대달 직베 당보 순바 나빠 두바 등반 남니 민시 이기 남겨 원도 주베 원주 이기 나 인바디 순낭바래 지간 숨어 디낭 슈베 앙앙지 누가라 앙앙디 가라스나 듀버레 가르 듀버베스나 나부 테다 문죽 잠도 머체 진죽이 이기 양 임바디 세세체버레 민시 이기 나네 진죽 이기 주용 진죽 이기 주나네 강아 강토기 문죽 이기 나용어 조당디 나도 세부첸국으레 샴라 내 치다게 난세 숨바 셔중 미죽에 추시해봐 아시거든 시중 미주배 추시해봐 시배 급러야 자와려야 된대 숨어대 민신이삼 숨지람 태란양기 시댄양 강동 주민 자왕 민스 지강 된대 지그 숨댄남어대 시중 미주배 추시해봐 시배디 근대지 코고래서나 주배 추지게 홍랑어도 송스바대 다디 쇼러야 개우치러 냉시에게 추도 쇼러 민주배 추지에 라과장 시버치기 인스 투미디야 치미게 송낭거지 민신이삼 숨디람 시베 민시스도가라 다 다리 대시에베 민시디 근대적으로 고고래스나 세지 숨주탄베 낭네 진주 이게 주충심베 하드 민시 이게 뉴시주바라 대코낭거지 대코낭거지 숨주는 문진 만낭무체 뉴슈보디라 문진 낭거지 제장 민신이 삼순지 람 테라양기 시대양 강도 안 주미 자왕 민세기 전다디 나도 샴나야 모두지 슈브이나 진나 원지기 이기남 원지 송신배 트이 이기디게 민시 코난래 원지서 강도 민주부의 수디 고아체버리 지간 숨부디 대단히 이양 개우치라 냉시당 제배 추기 들 민주배 추디 당안돌이야 주미 치미게 안돌이야 대낭마리 다운나 디게낭마 중외 치강 당부시 두가라 민신이삼 숨지람 시배 치강 당부디 나둘라 댐베 튼다드 카데스나 세지기 이거 숨주래 진주 이거 충신배 항마 민식 코나 임배 이게 뉴슈보 디게 수거래 이게 뉴슈보 디게 니삼 숨지 람숨거래 니삼 숨 제바이냐 내스나 딜레야 차지지요 레스게 차진데 니가게 니삼 숨 제국이 요나 딜레야 원데 차진지 거래 원데 차진데 가래서나 투미 공원능신 슈버이나 딜레야 최월직 시버 차진데 최월직 시드던 가르시에 와서나 문죽자 민시자 진죽자외 되네 직직이 나나 중에 이기지요 시고 알바 루지 루디 시고 알바 뉴시타마 디게 최월직이 나나 닌디체 최월직이 나나 숨디체 테마체 타나 신디소 제베네 디그레 알 어 다 티가니바디 테라 양기 시대양 숨버데 닌디 숨디 신디소 제베 머체 테라 강아 강토기 양시부 지릭소 자와 있는 양 숨버데 자와 있는 양 다 지간 숨베 강도앙 주미 자왕 민 숨버데 딘데스 자르 자당 자오 이네 강정수 차베 다탄 터니에서 강탄 강야 대벌 미교와레 숨버지 디르발라 안조 다 강시 제국이 있네 어 문죽 자사 문죽 자 고젠 자사 고젠 자 도젠 자사 도젠 자 진죽 자 진죽래 자고서라 이나 진죽 무엇 자고서라 진죽 자 딘데 체제 나도 파르기 강사라 튼다 가리네 다제고 여러분 다제고 여리데 진주 이게 저 충신배 상마 민시 이게 뉴슈드게 세과직이 나라 얘네 문주고 추체 진주고 추체 어 근데스 잘 딜라 강아 강토기 남배 토네 양시부 강릉시 자와서 제바이네 강조수 차배 다당 테니에서 강당 강양 땡기 말했습니다. 그냥 계속 문죽 주제 자 진죽 주제 잡아 있네. 그 진죽 말을 봐라. 진죽 말이야. 나 가르래. 그 민시 이거지 봐. 라 민시 이거지. 민시 이거 뉴스 되게 최고직도 남바 태도부터 하는 잡아 있네. 강종수 차배 다당 테니에서 강당 강양 땡기 말했습니다. 지금 수배 탐하대야. 자왕 민수무대. 자왕 민시바디라 제시 균당 니요리 직 당부도 가렸으나 자왕 민시베 탐의 계제지도 가라 딜레야 제시 균당 니도 니부디나네 당부 가렸으나 투미정이라 자제 되네 투미예장 대신 자외 룩산 쓰지 땜메스 제시 균당 직탄 대세교는 니부터 가졌으나 치중와 최장 니신 잠미리소스 다 치중와라 까탄 랑제댐베 추네 대세교베 루직도 디니 강기왕도 당제 대세탄 문지체바이네 머디부 강민도 조시제디 가졌으나 조시구에 전다디 가졌으나 대달 죽수메베 쇠디 신고해디 도도대다 도도대 최장 내대나 디니 강웅시 왕도 당내 견케미도스 공도 시에버디게네 다내 자와를 응외된 교육의 양세 응외순과 탄 다가는 신기 개발기 이와댐에 된디에이 대다 조치의 왕도 댐마잠 레마도 더동 영주기 요아래 로라 영주 타상산이 영주대 탄의 나라라 숨탄산이 강아 파마 톱 집어더부 준비왕문안의 숨문능신 당능신 고쟁기 이기와래 배나랑고 랑고 쌍고더부 당능신이 도쟁기 이기양요래 배나 야라라와더부 로아 디디디 가르스나 나도 코대부 인장 다 차자 대발라 월도부자 판급에 거바 매장 얘는 레디신이 다 십진 차회톤에 슈고야 거바 매장 얘는 대응 오르게 주도 롭지 슈부타가 있는

0: 유르키 뉴슈르 신베 제보 체시제 실송 유리 내요 겐주 협대 동기 휴 중주로 차긴 준비지 유리 내요 겐주 기야 사세신 월 대가를 죽돔 지게 제주 추십 체디 안주 겐주 난 수켄 상마를 더디 티웨만 월 중주 세제 송유바시
1: 대가리 군에 비비 니수 다와 제베치 주군인 주추 안송배 경제 견제 미슈 분데 니베테 실롱 총례 지딘 포규 사드 주다 강도 변동 해봤다 미슈 분데 동구 차시의 당보 은대 개배 고림 따라 간소 신진 민权 总 주추 스북규 안송배 토도 대랑아 퍼버시 대니랑 계기 미슈 분데 가젤라제 갸르드 페주 집에 테토베 세계 개청부지 인라 주추 안송부테 랑계기 콜람토 딜랑아 슈버드지 감세토 치도체베 겐제 미슈폰다 당부테레 교류바시
0: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세주군인 중앙농진연진 지급레쿤 노르베레젠디네키 니동니쇼저주르 레젠사바캡자체베 제고비진도 비유 계급치부 라자케진시바타 탄티 셀러유와시바 에페그 노르베체무시바 위티게제주더십시바 추미 섬시 제구초 시바소기 잠추 지자 개주잠티 중국 수준탄 방미 공피 추제토회 치조고이 지도点别 초외 남바사바 미터 리뉴소 최군래믹디 중국 변주로 근류 사배 초수피와타 주피 레소 조회 피초티 초유냉원바를 제바타 중국 변주로 기 외동 초회 둘람라 뚜양 퓨바시 중앙 농진예진 지접레군제 변주로 다초 시바티야 닌테르 구수유
1: 但是西伯提现在三队国刚谈这些天气的月体天天吞烈这一趟谈三大的展览来建立起伯具中国边区的部队控制中被孙杨推被拉林我们把它切进伯是这个雷公呢被别人吃中央提着部的结构出的五连旗采取过年免不亚学经文顿采集接不着接不是王秋的冯科吕华坤杜荣辉陆金根罗明琴白华丽 侯凡凡过去因所陆敦谷实际上当顿穷于控制查具饿了点呢厕所空谷的内聚所局立即获得被这些十将阶级拉那没被立即进度托呢推动设备面对面的培种人能用不切于这个雷库内被问的是
0: 사괴바라최군인신도중화를탄료다와당보내둔배파를계급장람키균원소둔통주로니수적송탄지왕아오진체바탄대퇴송래야제레코탄청중듄파로와탄니아르르찬요메고로코좀치접계탄둔동키계진체바티퇴송래야제니탄청중직파디지소용기소진만에마르동화탄예마벤주로된토쿨주용화를대교로된부토유바시
2: 나무 최진기 양덕님들네종 뒤에 피규르긴 도장님들네들 단달 행견의 센시모들이 중앙룸들의 공부에게 드넘기 생유를 냠자리 제시
1: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자르벤기 만조 치자카세기 제주군인기 공무 태국계에서 통주관계 권점도 무교집에 동점소대 가우시저 묘세형기 니두 로규경은진다 电价跟送所提供的人格级别接单入的人不了我给切约这组期间确计米七正阿东发展动作难学约不得米尼正阿东发展查到呢结果提难学约进我这切约云二是约别贵党东根基拉度马顿家计东瓦的我给切级别建议吞不住真话的西地责任松中期级别所提表着改善吞不住这约不是
3: 你对高市新兄弟马顿家计扩增彻底切约送行约不得马顿主张忙都动我的七面人心给存在启动后都动我八大人心给铺地各地七八的各地动我八个人心给马顿都不修家计动我西地责任了所有家伙的各地动行约铁蛋切不及高市人一年中国的家边起宁对美北杂顿松目的军用齐民天卡塞丁塞几连迪给美不是
0: 年个七月之后七当了这边艰难给西地错过的满座呢心里清不起心语这个雷库呢被问的是俄里努西部在九个年被问成西领文派的俄里解成年之西兄弟不论进步了阿国同居了七十九来给一把谁现在俄里努西部一年的人同于人部解平七十多位细菌七十多年分落了什么的体外七位人民人心给解决了七月七八谁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agor tungjur nishunne, agor tungjur shibjubhara torodan yubatan. Chirduwe kyabungni tuyun lojune losumjubharki pionlur himbashi. Nitu, eri tuyun rinwe gyebyungi kibo cesi yuntu toro sinhyu. Eri tuyun losumjuhi gyebyung kibo cesi ti cijubdunin gyazi ngatan tengjun sumjik sinhe, nidun gyami jume tuyun lu dawa chubo tsunki zindu sabate du yubashi. Tuyun rinwe gyebyung kibo cesi chiru chimbati toni, eri sishunki junguru pionlur jimbeki maza rubdu chepe mane ngarwe mangtu dungi himba tsunkihyu.
1: Degale wunai bebe nitsu. Orusu jisungbu tse jokunin, nintie nimuro, orusu maki parkuyo nambay mimi namju, chiara nomuara sege chukaya to, yukzin maki kozun barze lukbe chusin jikda, yukzin maki makju ngusuo zuka, torpam tang yue jichu yu. Yukzin chakje bongdi jikab chakju bu tse jokunin, mokdab nizu ki chirin bebe na, desinbe ninjiki na, yukzin maki orusu maki mimi namju chikdong dungile gewa, dolong tang yue jichu yu. 샤야 오르소다 요진키 제조군인 숭마 니제 주미 축 제례 제유대 태양초 니비 카소소로 미갸다 주미 숨지 지주 제유 어럽 냠제 소변 계급기 자주 대추 파둠 제바라 쇼유바제
0: 디글레 쿠네 비베네츠 카마이 로년주르키 제조군인 비베네츠르 신나 아프리카 유메 지튼 계급기 누규 타잠 서구시키 세르드윈 데쿵식 제조견인 디바타 토마르 둠지 개발랭은 파라 미갸라 겔람도 쇼유바시 Mingara Kamai Lungta, Afrika Ume Jitun Gekub Gekha Nibu, Penzu Rokram Chepe, Rokyub Lentun Bewatan, Gelamdo Shurgenki, Topdan, Denki Chisin Yubashi.
1: Sega Dambacho, Kongsa Sengyuri Nyantru Shugen, Basang Lamla Da Rinji Wendu Yin, Lezen Genkuru Nangen, Dawa Yudun Lari.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obur Chukiji.
2: Chuchuti Chiki. 俺去出去连把起
3: 长度有别之距离 母亲形式 连把起
2: 米奇奇这样是 江浙切磋
3: 娘州人的这碗里 恩记点的 杨森喜喜
2: 色出康喜喜 于其民男 用我起
3: 米日卡奇 通知亚界党 推梦古宾的 中华米日奇 索子内色党 独秀内色 热王内色介意

0: 대단히 기란키 셔보어도요.
1: 시엘라 지베지리아 공부갸베르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2: 내가 두드잠바 강고르 쉼비나 류중 용외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튜브르다.
0: 대단히 기란키 차나유.
2: 케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쥐 동토.
3: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대단러 편도 첨부여시.
0: 대단히 튜타 남바군도 도낭 차구비 정화시인.
2: 류중의 강람 원장기 준시기에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대단히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